0: 암질아, 지단 대대는 뉴스도 인기 말아봐.
1: 뒤에 다들 랜겹 토스 말이. 년에 생각 맨배 딱지 세배 지을 신의 제부 퉁구질러.
2: 组长了, 大根真的가?
0: 刘长荣内最慢拉慌了, 民宿图也没打, 华金也没打接机, 得中英雄。
2: Listen.

0: 자 장라르 봐.
1: 어.
0: 나 푸촌 쿠이사기 촉뒤 제균데 내내이. 샤오리밍 스유.
1: 알레.
0: 키랑게 숨베 토게 총베 숨부스베 티르든데 탁취시가 요미라.
1: 알레. 루딘 샤올라.
0: 로오.
1: 아제 볼페다.
0: 메사자라.
1: 볼페제 손다.
0: 레스.
1: 야페다. 비게페다.
0: 레스.
1: 쇼다 쇼다.
0: 레스.
1: 쇼제 손다. 쇼다.
0: 레스. 아자 장라.
1: 어.
0: 나스 토게 김상기 네슬러 균다티 쉐비 코나스 장세 야고시라도 키랑게 수야기 순부서양 네스 양슬허도 웰라
1: 팅웨낭 다메
0: 알레
1: 티샤 두르 친샤 다과 다르 디지 치기
0: 알레 제나 니메고로 오스르스도 웰라
1: 아제 나 야네루 김제 마셰 니든제멘다 나 응원의 우투자 니테든 쳬비 Nye kirang shuu gu.
0: Les.
1: Guanda sa duks rub daga, ane nye de. Kirang senda. De, senda. Dunga.
0: Oh.
1: Kirang senda.
0: Oh, acha jangla. Kirang tuchima na, nye lam san, toga chi ni.

0: 콜 치마네 사루베치 키란로 숨부마 수 추가 좀 용도와
1: 레슬레스
0: 나 도와 주인다 아잘라
1: 레슬레스 오케이 지스 감주니스케 추도 아
2: 알았어 야 알았다 빨리 가 좀
1: 小李米, 也是的。
0: 哎呦, 勇啊。
1: 展开见用吧。
0: 多少个? 全都, 不送药了吧?
1: 我是比你。 西语。
0: 好嘞, 不过写了吧? 顶着试一下。 对的, 去做个完了都。 日东啊, 多少行差差下。
1: 리샤
0: 고소 니엘로 볼센 마세다 센 마세 아 센 마세 아 제
1: 고무서 고무서
0: 나대 영역이 좀 센디 쉐기 아차장라 왕스 냠샤 숨기 제장 셰바 교제 테드나샤 텁시민도 제장 나대 용고 계시 제장 장게 디 어야 다그리
1: 센 마세 아 나래 뒤주 최팅민도 니혼 남자 좋아 친구
0: 알레고다 알레고다 나 탄더 아차장라즈네 야용조이 마세니 콘리 켈레미다 나야 용베치 덴데 잠팅디 체으리스 슈비 체사 약슈 추너 오야 타그리 시모도 켄수딩 슈기
3: 총부 김세 팔러
0: 겐도 총부 이너 나서 타주 체크하고 용바
1: 좋아 제제 랑게 챙기지 봐야지
0: 어 영아 어 오리오리 체나 나 죽인다 인지
1: 증마사
0: 인지 도나치라
1: 영영아
0: 크고 숨셔 돼요
1: 야치 야치
0: 뭐야
2: 볼로 맞으다
4: 라네 쌍 삼자 제거 유스 돈도 구질 나다게가 유사체
1: 나사단저 여저버 우지를 삼자 쉬바 가려려야
4: 맞으면
1: 아지 녀란치요 녀기스 티비 看着原来就给他们都参不呢 罗萨黄的美女给允许一下 记得 俺就参加给 俺们去黄那个巴拉日
4: 你是给允许没许的 俺就真话好了 没现在参加参加 俺主意思了 没等个这边啊
1: 前三年是没得给老大的 演技给我是 马上原来就给车子我用高了 让个起床买了呗 给他你个人过去偷买吧 让个怕是大概够
4: 中美中美 他的球队就跟着来了 两个忙着去 捉头还是他们都
1: 소매네세고르티기능지과르게부지 초대주경디네르 라면에 가려져야
4: 디저그르베야 머신에가다 샤오리미 초콜릿도비 다다가 주고이스 러시미도
1: 지 샤오리밍 랑가 초콜릿도지 이네가 랑가 아저다 장슈다 리밍 시림주디 랑가 로바치미바 탄데 리밍라 카리네 라브지 랑가 로바주이스 다장 수수튼다르 삼다니 멘베
4: 나 초대주경디네르 레어치다 당담도 던도 삼을 갈다 그래야
1: 말려
4: 捏着完了然后腿肚的脸大街头不打卡巴西脸不打没毒死蜡烛要个脸的这马车肉钱的什么给用的给然后就打估计了大家要就是你们弄住小猪哥嘛是吧俺你倒不是打土楼地方街了大街边的你们你咋啥是不苏苏起桌了大家请吧弄住小吧这个是别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不过呢，你是轮用不要紧，拿不着给你打，厕所你过日子，俺让你给看不着面子，见过个若不起个用途也有嘛事，让你你打同样面吧。人家俺若不起把自己打用不得，他这年来跟我他个日子，人家他来么多，没什么的嘛事。是年薪给，人家来个你得起阿点，人家给钱就是。你那人家，爸爸也过去打，叫个也过去给。
4: 我应该去那养猪的啊！你让了，俺是老幺，哪来吃肉去？不过打到吃肉去，我是看灵不灵不？
1: 唐氏，吃上啥？听对唱吧，舅的，听对唱吧，亲不亲的？让俺听到来打街头去了，不过来打到街头去的。
4: 啊，小杜，俺真这，俺我那桌先没到，俺中文的，中文。让中文嘛
1: 是吧？请你年轻过。
4: 啊，这。 小杜，让俺去呀！
1: 谁怕狗的？
4: 让什么狗的？
1: 俺去的。
4: 你，
1: 俺去到前门过，俺住个人。
4: 用啊。 你声音哪些叫？
1: 我呢？
4: 我呢？
1: 我上戏差不多嘛，什么？我没几个，我呢？今朝的讲图是嘛子？
4: 是。
1: 你他拢按做钱吧，没有病钱啊，苦个为流动钱币。
4: 嗯，勇啊，你好回忆，好回忆。看你啊，你起来吧，声音上清楚，勇对。
1: 我那住你这吧。
4: 我那伊。
1: 电梯。
4: 嗯。
1: 让他俩谁有点嘛事？
4: 嗯。
1: 你也偷不起国家钱过。
4: 嗯。

0: Hello.
1: 고바유.
0: 나타도 장도 나부디 워데유.
1: 고바레.
2: 감사 감사.
0: 네, 나데유를 깨라. 라고유유.
1: 도와주 도와주.
2: 감사 감사 감사.
1: 허 유료고 싶으면 좀 와.
2: 사장양라. 대리 양해지 마.
1: 내가 도와주.
2: 대리. 귀시 제지 난가 피비.
1: 매매 내가 도와주시.
2: 네.
1: 이미
2: 어제 사장양라 희란데 간난가 피바.
1: 나 세제레 유스.
2: 아, 레스레스.
1: 장게 카르사 버토미나 샤우이서바.
0: 알레. 게라. 탄데 키랑게 까메순스티게 상마 워킹기베.
1: 허세 워싱고추. 상마 로주브랑 하셰시베 총부닝보지. 마세 버동레가 망고 쳬브바. 고아자 양라시.
2: 저잖아 감사.
1: 고아자 줄라시.
2: 감사.
1: 고아자 리라시. 감사. 상마 워싱기유.
0: 알레.
1: 그제 춘소. 미코 바유 아.
0: 알레. 고바라시 테미나.
1: 버동시가 쇼사르바.
0: 이? 버동 제사. 이네 미치샤
1: 벌도 제사배 쟤는 내가 매봐 나 주위
0: 알레 슈다 키라 페니 매봐 야고체 십쟁아 시스나
1: 디가 쓰레
0: 아세 니가 산 키라는 것이 단약 니체 조리 쉬면 주외
1: 아 세리미 니랄 쉐비봐 나 것이 단 되매 다 그래 쓰면 로 주위나
0: 말해 아세 디워
2: 先吧，那所长杨拉，你干啥？我这几年呗，主持小了，所长杨拉，他这点还能干屁不着？我做矿工佬，肉麻些。主持啦，所长杨拉，今年也被米着，下间淘不着。这下间淘不着。
0: 啊，好嘞，好嘞，是嘞，你先，你先。
2: 啊，主持啦，看人家俺这干过了，通过多少难关的啦？对啦，对吧？俺做了我这人的呢。好嘞，是嘞，
0: 那大伯，差不多呢，你去那做我这学校。来，
2: 那接下来，别个，别个。
0: 기라, 기라 내 쇼도가.
1: 샤오리미, 자, 쓰리쓰리 차라. 내가 이제 삼모 코베 참지.
0: 말해, 기라의 메시지 주고를 쇼는 용고 말해봐.
1: 주고 대만 좀 가로래. 미지 주고 소화 유부시게. 러사 등도 협박당 욕 추모세. 견주 나 로주도 니에.

0: 호세 선주레레 파르나 르살레레 파르나 키랑게 싱가데 부세 메발라
1: 아세 디카제아
0: 샤모리 사토르추
1: 호세 야죠 랑게 나 샤모뉴야 컨제스 체죠 장우셴 나레네 나르 죽어져 봐 신부시도 컨제 총소 데데 밤니쇼 이겼다
0: 그런 게 그랬을 텐데요.
1: 장게 벨레시도 시모도 나딘제 뉴야시다 고바친 거지.

0: 你阿姆拉个迷茫过停车了卡拉所有呢卡拉卡巴松给钱的矿工公司塞不起来去妈妈用了钱的工作是吧里面啦今晚俺让你给给你住个这娃的买不起嘛是吧何塞停车可吧你也特别等于既然给特别大呢 로마 파르투 남베 냠뇨디게 배제 나오지
1: 용아 쟤는 언니게 냠도 먹터 쟤니
0: 어
1: 장감라 뒤우르다
0: 뒤우리라 틴체스 니에는 니에 암라라 갑뒤 채우이 배서로 시도
1: 허세 장게 삼을 틴체스 돈다 장게 장가 암라라 자로 쉬니 디지 새로 치워다
0: 허세 레이 할로 아차 장라 라
1: 杨迪是几个了阿勒勒斯你也来不撒怕用去重别牌给见的人呢你也不懂几个辛苦行了其他天我马上我今天去你做着吧其实你也请求其他项目去啊第二月勒斯吃了主持呢我是老天姐光不要我洗脑了哟
2: 迷茫过有呢 kale kapas ngami marbe nero pchigro ba
3: lu jun che sa be che la ni ba do za di ge ya wo s tian ur da ha go su ye wo ya gang bi ya du s che ku ma a o ya su yin ba xiao li mi yang ka chan yun ba
0: Rangi che ne, shio ga aja la ge yang tir dun nans.
3: Yang tir dun che che, eh. Ye shu da.
0: Lo chu su kham sa.
3: Ma ri che, shio ga aja la tkari me
0: ku ye. Rangi chung su kem ne yong du ge a.
3: Nye gen shu di, shio lu ku yo zhbe. Dao na, jima nga nal gen xie du nye ba du, din zhe si che u zhbe a.
0: 对你年纪轻轻起来给不一我就前辈中大苍茂了可里可里加一大腾都好穷人我呢我让你吃点些吃个新的用过的呗用吗这不随便的啊给你看你那些的啊哼你这是这让你坚持吧 콘스 되게 보고지. 갑지 콘스 최심토네 장게 최심토 거르 봐. 기란서 강배 나르 잼세 계지 셰드 게 총스 전에 용도야.
3: 만제 대리 계수 준주시라 제비.
0: 루트서. 딘제스치 아. 디 콜러 네스 카르라네 야체오 말이 제마네 체 kienso kangbe na le ge zhi xie du ge chung si qie zai mu zi du kali kali zi ne yong du wei a
3: ngan zui kali kali zi bi yin qie zang ngan zui ge shu qian bu ge me tang zhi
0: qin ne yong a du si qie ngan zui song xie ka xie shi so du a tang di ne song jie ma ne kienso ku yo ge du kali kali qie ge zhi xie du ge chung si qie so su ge bi qie de du mi xian da mu ge bi sheng yong ma da xian su wei 前头送去送印的，今晚呢，给没给啊？罗皮房主任，今早让给给充四千啊？有啊。哦，对啊，不错。欧拉天啊，去。欧拉不哦。对啊。
4: 지만에 고기업들에 클릭을 이겨버렸다 나
3: 무튜인다 강무신다 경치
0: 아씨
5: 말라 첩세 은유 깔라게 갈 쓴 거다
6: 난다 주무소 주름으로 시작해 대비
5: 쟤는 라다 시에서네
6: 시에서 콘님 시라 총소가.
5: 진낭다 여마지. 땡대 된다 죽부지.
6: 시. 얘네 다들 제주 되게 많다.
5: 제주 마티야 카리나. 장 콘에 받다는 수요 마지. 레규 챵아지버. 얘네 된다 된다 죽부지.
6: 지지 지단신 죽부지. 얘네 계시 뭐 좀 있는 거 제가. 아자자. 좀 더 약속해 봐.
5: 당시 텐다드 주비는 닌다랑 간가 수가 연애 여지라. 나랑 님도 클래스에 여지.
6: 제.
5: 말어.
6: 아.
5: 팀원 녀신 유유. 양초보 마차네. 나 가게 성민도. 나랑 좀 되면 탐마다. 내수 디보제 좌게 전 다게 집아. 약속 전에 광다 많이 걸어. 양녀 치리 유치. 쇼게 미던디 양통야 예나. 안은 아직 디게 최신 인성기. 장가 전 제 맞제. 왜? 장 가면 민두게.
6: 들려 가봐. 가부도 가부도 가. 가부시라도.
0: 아차라, 키랑 도치 만나다. 나 단다 뭐라 나 권자레스. 아세 아차라 키랑 도를 대비 나시. 다리 니 인지 계지 야우제 체니. 제만에 뭐라는 생겹 주우메. 어, 네 키라 왕세 년부 신규유, 레스 아자라 네 신수 신수. 레스 아자라 둘 때문에 네 단대 라무라나 고동쇼 용두에라. 키라 네 랭구쇼 아.

0: 용유.
1: 아지,
0: 아자장아.
1: 오지, 아자라.
0: 니
2: 보모. 나무네랑 또 나고 된대미도. 이네랑가 생각도 스게게 제 대비는 아니 큰 제스니 그래 아.
0: 아자라. 나무네 디제.
1: 어 마지. 아자장라. 어 된다디. 그랑강아 저 체나자. 난 저 벌동 치러 제 용도 게라. 아. 세모 방라. 그랑 주고 쇼이베.
0: 아, 메.
3: 어, 둔동 아유.
1: 예. 주린라.
2: 어지, 그랑이 미지게 생겸 내게 없지. 단도 미니 여장 게티 왜체? 마세 챙가르다.
3: 라.
2: 니게 저 시오.
0: 디디.
2: 단다디 켜저 타주시야. 난 랭고 대이.
1: 야, 마리. 아, 자 장라.
3: 자 장라.
1: 자 장라.
3: 아, 씨.
4: 허세. 어, 고수 테이블이다. 고수 테이블이 키나니가 공부 시험된데 말다. 어, 나와 아차 장락의 테드윈 난사 테드윈 시스 사지디 방수랑 나이메 신제 어, 대용비. 아차 장락의 당고 나대 생각 좀 숨기. 어, 강변나러 언니 주고 말다. 더 미신다 요리.
0: 무슨?
4: 제. 마트시다. 쇼다. 세중아. 더 부디게 요르다. 어 마세 당고 권다 니에데 중대비 게 카케 게무소
0: 당시
4: 돈도 콘스 당고 나브네 니에브레 제마레
5: 리
6: 저글게
4: 시다 어 디 마세 당고 권다 너니 제제 게샤야 마초 나고갸 디간러 생가 데데비 제자 니 카케
1: 주린 샤라 주린 샤라 어 기랑고데 카스
0: 응응 봉서 긴즈 커줄리
4: 유유유 교세면서 가죠
1: 朱林小了，屯大吉，你去让你三叔给我送点鱼。中午我一天刚开始呀了，阿家将来个泡沫，落几筐的，全部这啥？几个了，若叫做准起个住的，那最好着。阿家将来个没让个天都没不随命都，现在团队那最新差不点这差不是。
4: 啦，
1: 现在俺到朱林来个你们去吃吧行呢？阿家将来了普通全部穷上，穿哪个？现在的这裤要谁？穿哪个？嗯。
4: 哦塞，我那人家要的。
1: 看意思，那当过我那个借卡给姐妹吧。下面呢，学了亲戚，阿家将来了，先看过那团圆没？先多些个，诸位。啊，吃不吃的？
0: 他吃呢？
1: 吃不吃的？Alice。
0: 阿姐啦，
1: 那你去让跟着学校去了，广大么多，托给这只苦苦要嘛是吧了？
4: 哦，听我一呢，广大是。哦，我到泡沫卡巴给不对，样子苦给。学我忙着亲戚，你们问来苦给。
0: 阿妹，嗯，前那去让给泡沫，七个了些吧，用个药是吧？
1: 是，七个了卡巴给不有，你泡沫二不这个不有嘛，若叫做准七个药是。
4: 阿嘞。
1: 阿家啦，老，现在先把鸳鸯给推出去，可对呢？哦，我最推出几个面子啊，大瓜给不要要嘛是？婆们大阿们什么这一代鱼子啊？我呢，却不差不许多，你们让都是钱不打个，那么上卡巴里个，没让给哈苦个鱼白说了许多。我这啊，卡巴里斯，嗯，去哪是过啊？你卡巴西林，卡巴西林，诺不？ 这阿木姨，啊，卡拉塞查让塞呗。我这，今天就塞的，得塞的。他今天就去到那个人嘛这，婆婆，你让你写过，他个人不，我最崇拜广大人心，写给全部去留写的。但俺呢，你也上学那片道民都，干俺呢，写给全部去留写的，这俺呢弄个戏吧。
0: 나라니
1: 도스카바 기업다가 간에 딕지치기
3: 아자 장라
1: 라

0: 喂，啊，수 카가치니레스.
1: 니 카가치고 있으라며.
2: 저 동네 카가치고 있으기.
0: 아, 씨. 키라니게 대실런 게 유베.
1: 아직 니 대실라며.
2: 드리 뭐라 게. 뭐네 쓴다 셰프차.
1: 그래 저래. 자서 과슈다.
2: 좋았어. 남사슈다.
0: 오나. 왜? 왜?
3: 가르치에도 랑게탄다 카가시니에리스 수다 수스유 마르다 小童 카가시니에리
0: 니에 하코무쇼 로보도 카발리제 카가체우유 세기사
3: 아직 가르치에리
0: 니에 거바하코우제
3: 랑게 로수시기엽다 보고시다 참부디 제 차우리 카가체네 가르승부이나
0: 나 침바 차샤네 펜토 아유
3: 기나니 참부요 마르베 랑칸 닝그리
0: 도스나 나나니 님도 대토
3: 동아 쟤네 다수시
0: 다수남의 요한 요마리 려사슴 로요로 카가체네 근제 차우리 기랑의 야고수송아 용도에
3: 다오는 근제 시오리 샹길럽다
0: 니에 암라 야민 도스나 응 옌양민 알라 소난제 나나 스님도 태도 용도에
3: 공개 단체 가르쳐 오세
0: 아시 홀로 디테일 버튼 나야 그냥 묘요지 최상
3: 계지 시에케보다 문에 요시
0: 아무라 용도에 아시 아무라 이런 게 요소다 말로 남자란 데였다
3: 달리 질렀다
0: 리스
4: 어머나 어머나 봐라 어머나
5: 月月 대리랑조체베 니엘 니가나르 랑조체가교 나 지금 부디게게 계지시 랑조 제사스 남라가 샘즈로 치그려 온거
2: 보라 셀링이제 교수 교시
4: 교시
5: 칼리 님불라 가가 지니르 봐 재능 아스디게 니엘 교노 고시게비아 고시에도
2: 소장이라 그랑게 센셜로스 나 小童다 카가치즈미
5: 알레
3: 푸르툼 딘제치니 요르베 시에스웨라 푸르 최딘샤암레 달사산 집가 치르바
0: 아시 암라 게라게 푸르툼 난디 키랑가 메모스나
3: 스윌럽죠 아마키 시에드 넘교니 바디제 데지
5: 교노고 시케비아디 체나 강보다 모치체 중나 하얀다 세교 이내 고시게 부르다 대추퇴제 카가치엡사 세부 뭐 전부 이나 침칸의 치제 미상매 뒤로 고시게 내 저거지 오야 쟤는 예로 강부디 고시에도 기라니게 고시 근제스게 없어요
2: 고시 근제스게 그래 강부디 뉴제 로시프란 주기 그들도 우리 못하다 리미탄의 야비
3: 우리 小童给 아스네 김지에슈 마르니란谢玉的小童给 김자르 사무실아등기
2: 맞아 예변 조왕스탕마 모란제비 모란가 마른 수지리
5: 마르前的康부디 小童乐下雪 然后给切自己 기부교구지 고바대대지 모초나 리민 급디디 샹샤대세 니간의 지주의다 대스 삼부신입의지 보조규리
0: 디드 낭다모고
2: 드디어 말해 소장양라
5: 너 가르도대 아 바르디치 차세 바르시아 바르 여고시게부터 와 대여고시게부리 계란이 수인여세유
2: 딩가래 뉴인
6: 가리인스란 제오제 나 고유
5: 알레 니가로 권대유엽지 첸동스치 첸스시게제 기네 파네 소수바르 소수케교
6: 계란 주의든 제 뇌냐 여르베
2: 계란 영원히 하신 거 입에 다 진짜
5: 도스치 小童 간다라라 강부디 잡으러 봐 바르디 말을 챈데냐야 저쇼 용도에
2: 소자야라가 숨 다 그래
5: 오야 다 강보 고시 겹 사업지 샴라 모조 고시 겹도 조규라 기호 하유
2: 어
5: 장게
2: 예다유 예다유
5: 뭐야 모조대 겹디도 제주 장제제 뉴어버 봐 단다 배지 제 싱으시네 유기리 류쇼 허세 조규라 기가래 장금 인지샤 小通，你可真欠债。

0: 엄마랑 아주 맞아 우유.
1: 제모스.
2: 제가 당가서 여기 잼스가 교 아.
1: 시. 한수님도 주무서 또.
3: 예. 아니다.
1: 아야.
3: 너 스테이지.
1: 아니셔.
4: 또 스테이지. 또
3: 스테이지. 셔동. 나라니 공님 소화죠. 어. 대미 막도 되도.
4: 제요 말이. 제요 말이 힘도
3: 있다.
4: 어제 맞이 되나도 또 스나.
1: 맞습니다.
4: 계속이라 계속이라. 티리 기랑게 쇠나오 말이 네 쇠쇼 용도 왜라
1: 기랑게 쇠야 구데나 미망우디게 선이쇼게 아주 추모사야 용민도 무슨아 네 박부김 기랑게 쇠나 용도에
4: 알레스
1: 오야 디 디스
4: 레스레스
3: 용도 왜 나마 네 시바니다 네 시바니다지 르사다베 거블 뭐 집제 대비는 로직 롱도 치어다
2: 맛이나 구이 먹어
3: 你 现在鬼没？人家个弄下去个程度个啊！他就是就是，你那么来洋气。
2: 前头让姐妈娘俺做老样，俺打不过，打到忙子吃药。
3: 你开玩笑，姐妈呢？拿了俺做老样姐，让打不过，打到也好几个人，用得。用啊！
2: 阿姐，俺他们打手面，帮着姐打手艺。
3: 영아 영아 빨리 들고 빨리 들고
1: 가산키란 게 네 수입에 냐 신부시도 송구두와
4: 러워
1: 도스네 네야 초신 다시 수입처 용두에
4: 뭐네라
1: 미민게 대 가부시그래 키란 게 심리도 자조시다
4: 어 가부 여워치오 추모 세냐 탄토나 제시 쓰다시 달라 예슈라 중국 메르 사던두 메치 망슈 가르시에게 유바 긴게 유베
1: 제시디리 섬들 훈주 고소세다 다 오늘 가래
4: 지동 섬을

0: Ya mi kimbe na kung tibu mebata, na kung kakba, na chu yaksu tunba. Go na, go yu kor, lop ching yidu, lo zi jik jing jima duwa soki. Ya mi ni chu tunsi, gyo bu ching pi tang du pipta. Ching pi tang gi tunse ching pi lu ni, gye gab ki ching wan la ki yu bi, ya mi na zi ju si si. Zi xing gi nin ju le ju bi, min chu di, wan tu gi leng gyo tab lam gi go ni, min chu na kung gi sawa gye t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kya mi go bi tang, na kung la puk tu mi bi to ni.
1: 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서 싸버도 와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생애면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또대 간소에 한국이 진짜.
0: 다야 자가 기사.
2: 자들레 돌돌 주게.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포부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수 딜의 링지 포부다 아니 수수단은 수야 不是 링기
2: 자야 오스차사 도시에 초코샤라
0: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몽시시지다 남부래야 낙부방부 야 不是 여래
2: 한리방디 오늘 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
5: 林国小蓝皮杰克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6: 风过啥不地我呢现在面上不一样多你就这样不行多养过养居住地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搬到这个厂刚被说的证明拿照顾很巧的话

0: 창고시에는 미라보다 미심의 준비 교시 망고시라도가
1: 당지 진이 숨신가라 로다 로교치다스니 카바딘데 망고 용지
2: 광모소 광모소
0: 老陈 르사치스틸레
2: 테스틸레 행게 테스틸레 테스틸레
0: 나스 탄더 겐고이 망외 디코그네 튼시에유 디리 나레 섬스카지 삼다 냠치 최고 삼치 주고 쇼니에기 겐고 망고딘제 유네 다도 신이 매 가리나 나스 촉디 조종디네게 코나서 가르치 도제 나라스 투구 대외 망치 최터 시진 차워드 대외 선수 코병아 십시 정말매 창구시에는 내튼 디소 나래 삼여고 담이 겐군을 다도 치야디 다용와 주고 예치사 마시 나서 지소 용기 예치다 기라스여다 제마레
3: 지지
0: 你 chokdu jue yongi dabdi samcho kaji tsangmada chudu qi zi yu. Kirangzi lakda qian de yungu yu me daro xie a. Nye rwa le talo kisi lakda dan tun de zi yu da. Tuga su jie tu kim le tsamzhi qiga mang su zhok du. Dinze qian de gengu su ni su nga su xing gri ba. Timi lak seg te le tang lang za tun dar gengu da bugui mu tun tobe qi. Lojinda churi suelan rinpo dikhuigi tatum dikhuigan le zhe tong de sengbi tuto le tatum qia yungu zhe dinze chunde ne su le yungu lam san qie tong ni chuma shoko ne ra yeb tu zhe la ngun guo qie tu zhe wa
1: samcu di yao du ji zuo zhe yong da dinze zuo gong tatum ne xie ne dikhuig le tuan yu tu guo zhe ba
4: shi shi
0: nye le sa bo ru le nga re samcu ka ji li zhi qie bi Tisu genggui le chok du jue yong qie dang gi dabdi samsui khaji changmai das qida. Ya.
4: Gyeblu chui a.

0: 潘佳宁，要去的。
1: 对军长传来的，宁天宝子呢？这俩破不让给通讯。通讯，天宝和小赖马这边的传来个老电话。可兄马叔，宁天宝让叶英和小王师傅都挨对军长有些遇到，是不是也这么多？
2: 江传来，直接说，三百米。
3: 누구디? 랑비구나 대통령 김대 가림이 세시시겠다.
1: 거기시지.
0: 장춘라이.

0: 라시다. 다다 들어 교류해야. 단대 보고 돼도 아주 충주 다 현 정민도. 나라도 충주 농주 쇼비너 시시시 체포포 농주 원래 시한 다 그래봐. 단대 보고 돼도 소소 농주 쇼네 돈도 한번 산다 그러시도. 나.
1: 네 채는 랑게 보다 계지 시당 태를 내 투매 조성비.
0: 나다 계속 걸어 싸워내 시한도 정민도. 네 보고 돼 미르다도. 태좀다 오는 큰 식민도 인샤샤시기
1: 야면은 랑게 보디 나러 네스 용시가 치네
0: 네 나 용시자 초형비
1: 난 네스 근 저도
0: 바바디 두두자제 루저다샤 장천 나러 능교 약촌 딩도
1: 오시 쟤네 부디 아무라
0: 아메 야마 쳇제 내다 샤샤
1: 용아 저에 네스 근 저 이메니 하고스 Ranyang Amjama Chi. Tapsi Danche, Choman Guitene Yung Chowji. Yakshi Chun again the D, Lap Chen and Kula, Setup Chowjimodo, Chisotol Makip Chowta.
0: Dinner Chow him do. Yedas and Yabudi Babe, Yendoba Yasajum as Kellings. Mazu Chow to Junior Dinege, Potum Chiroski.
1: Ale, Yunga.
0: Wei, Malimin are you? 알아두면 알아둔 채 가시고 그래. 차돈 채 대유. 영아, 니 하고서 남살로 용. 로시기.
1: 교수 로규 칩차샤.
0: 영아, 알 로두인다. 템버. 게다워로 담제 비제 담제샤야디. 저리 그대 중소.
1: 니 팀 망슬로제 승리 니 비체쇼.
0: 알레. 니 알아시다. 라게 담제 비두. 미니 종리리체 담셰비디 응슈예바 심슈친보 존나페프고리 신수회 인지 종슈도협고리 경교시아디 지수삼치리 조용을도 심딩니 보부채우리 신수회 담셰지두자마세

0: 장창 라이 탄다 지오르 도 팀는 시르샤 가르체비 이네 제제제 세기 가스디 콘서트 제로프 참마 카튠샤 제사 장창 라게 니 테마로 차취베디 퇴문네 스르샤
1: 함조 제베 무 가자 시도야
0: 이 템바고에 니동 숨지르 세기
2: 이내 다들 장창 라이 로주 셀레메사 퍼둠치 규르샤
1: 你
0: 통락제，嗯，帮大队员读过。不会怕了，我们马培就当是帮大前面多，看到通气的，两不拉手女下，对的，低头着。托提嘎了得对，参加说就做呗，正有的过没多。第二些么就，一年一天包个些呗，我有个卡账的，加拉卡里有没可对那几个人多。
1: 용아, 제가 전달해줘. 먼저 다시 채워. 빨리 가서.
0: 용아.
3: 진짜.

0: 楠楠，快帮助啊！曾秀，秀姐。潘佳妮，让三爷给帮助，稍等。
1: 대도 퇴소 연결하고 세비는 나
0: 퇴소하면 치기에게 님을 자극이 안 한다 퇴소에 내가 가로워래 센 신말이 린다 린씨 니 먹을 생이 되네 라고 말다 야 아씨 지난주 정국이 린다 니 리리 차라고 해놔 쇼구로 배 린다 야 나는 과주님아 니 도스마도 지조이 야 랑홍고 님부르도 니 칭아랑 홍고 사업시키유 이내 홍고디

0: 근처도 가부충해. 장군님인데 계주셔다.
1: 가부충.
0: 가부충해. 얘랑에 가부치기를 했어. 그래서 가부충은 선이 인지 권수라. 신수해. 好呀。 小雨,
2: 어,
0: 됐다, 됐다. 좋습니다. 세. 탑디가 던져 쳐주려 왜?
2: 랑가 싱그러워. 나 룸이면 더 잘로 주면.
0: 랑가 나 강으로 지우면 왜?
2: 아, 맞아, 맞아, 맞아.
0: 나 강으로 마치야.
2: 강으로 지우면.
0: 미안해, 야야, 제발.
2: 랑가 야야, 지워줘.
0: 뭐냐 이
2: 와야.
0: 지난해 모두 랑가 야우 채워. 야.
2: 어찌. 连续这参不上阿姨
0: 也有嘛这
3: 한자님
4: 点了
0: 点了 你把那个钱用被年不空手过去给不要了
3: 阿姨 家人 中队最重的那个年都被买了给 让这车阿姨送给 让你们都晓得
1: 这
5: 江宁，你到别马拉街上陈大和谁跟着那个谁，两个长工厂下连接不啦？我念到了，给那个陈大的，你连接不上。江川那个杨氏，你听到了哪个家？他多，我喊着去通知过，打话通过连接了呗，连接了。你连忙打出去，陈个名都。
6: 老张潘家宁， 那个啥故事啊？
7: 村大的江川那的这话有别马在，你听报的，这话有啥？
8: 两个一尊县民的，说说的，给人吃的。
9: 阿婆你到了，你要想从田北移，
8: 北京刚把田不着，恐怕就别买不着了。我是你也怕这边移，
9: 你年三了，北京。 偏心，错了，徐斌。
8: 这边讲了，老子不留手。啊，奶奶。
6: 呀，杨叔的。

0: 라자마 좀 제 가져가.
1: 라도 유년이 가르쳐 줘래.
0: 랑게 이태 봐라. 어윤 씨 메스 거어 봐. 라자 좀 눈이 하리나.
1: 좀 눈이 메. 준이 되면도
0: 그새 랑게 이태 봐라. 라고 자야 좀 제시다.
1: 라양 큰아 인생 부도에. 전다 삼아 주도 제거야 두게. 진짜 순불라.
0: 장철아. 니랑 제가 요지. 내 중 어머 세세티티 셰로 전승비.
1: 나래 전다 나래 다 주지 그래. 주도 제목어.
0: 라브 교지. 다 주셔야 돼. 유구 유배 다리 신구 유배. 계속 나랑 이너. 카마 제화로. 내 주디 세브스. 보기시제 같이 해봐. 다들 나가 지라디. 란다스크리. 메시지기 샴티리. 라게 맞지 편토 맞지 선거 봐. 이내가 미망 이도 송사. 네 개지디. 미망 보 송급체 어윤 씨 모시 하트리. 이내 라게 안 내 주세요 없어야 기 그거 제 그러 봐. 소소소소 려도 제비너. 수직이 저거 제도 말이. 신급이.
1: 내 진짜 재미없나? 난 20도 돼. 이대 봐. 난 얘기 할 시간 없어 못 둬. 내랑 살아 기념해.

0: 수질 쓴 먹었냐 된다. 로프치아 주는 난 어디 템포 요리. 이 내랑게 켈링면 누구?
1: 라수치다 로프친데 여마시. 장마 순수치도 여러봐.
2: 소소 닥스마치야 그리나.
1: 고송아스네 니데바고 류차샤. 마셀로 쪼조 코시자 수치게 장고세 능예민도. 제자. 기란송아 이치브도게. 타는 예밥 준주게 이치징민도.
2: 니템바게 로쪼시다 장 류샤세.
1: 로쪼상메 고일락다 랭쿠시. 카셰 장메다. 카셰 우주게 랭추기. 나피베 튼도쿠 라고 추스마라바 수라슈이나
0: 니에무게 자세묘토메 싱게유 이네 삼샤도민도 미상메 나고르제 고변스페는 기부슈도 장게 나 고변스페는 승비
1: 삼키모토 나키라시 요거스무드게
0: 장아 마시네 장게 바페
2: 장게 겔라다 라브람을 해야 김제 가리나
1: 마모차 하고 위에
2: 마모차
1: 네 앞에 중두된 알로 없을게 없지 마모차 등시 인지 고구르 심 제니 뇽틀은 교 마시 심부터 나밥 등시 체그리 쓰그리
0: 장 밥에 드린 예발할 빔을 줬어 네발아이 나즈다 최제 포토촌도 뭐 주는 공고지 도시 네 괜찮아 선유 매베 쇠다야 하셨뇨 컷업 제바 즐긴다 랑가 전에 영어도 왜
1: 이 대박 결혼 와서 못 왜
0: 아 세 컵도 마돈다 네 발아게 미스야디 쿠샵 위에 거리 숨기 아 세우셔 랑 된대 전에 저 하러래 뭐야 간단히 컷업 시작 해줘 마신의 빈소와 하러래 샤는 용주 말이
3: 저 초반 하지
0: 어 같이 소개입니다 맨 라비에 어
4: 함께
3: 같이 잠깐 왜다
1: 네 밑에 둘람 가게 민도 손보대 약 팁시 약 쉬디 롭촌 야오시 아들이시야
2: 小川, 你好的女士, 让军队去, 拉不着游戏, 月姐的呢, 你对她去偷马的, 我一起去的, 你让若胡姐姐, 你对她再不睡觉,
5: 拉不着, 江川来给, 랍제나라 탁주비베 니즈데 탁주체요지 랍제 토담덴비시소 랍조장창라이 랍제네 비규체소
6: 룹지라 나무듀메 진데 두린지응외네 진데 나라 토담야오 제모도없제 니즈 섭지르치무디 나래 내수지 이내 년장춘라 기간 로니체비 보드 독자 멤버냐 셉싱그유
5: 경포라 내기랑 삼시도기 이내는 아주 댐비시시야 차오르와
6: 롭지라 도지 교수 제로나 니 룸주 이제나 롭부 앙탕부 탱주부다 총계용 앙탕부 잡치이 랍주 내탄도 고급 제로나 스지 주인의 제니 제지게 니부시 탑치이

0: Dünle ya kyo. Lembu dong ah?
1: Lembu dong, lembu dong.
0: Nye lang xiao, tong luo de tong bu da ga, nye lang sa xiao yu che chi. Ga bu chung eh?
2: Ga bu chung, ga bu chung.
0: Ga bu chung eh?
2: Ga bu chung.
0: Ga bu chung na nye da huang bu da xing ge be.
2: Yong ah.
0: Nan nan. Ga cha chung nim ba. Kyo,
3: nan nan, ga de shi. Nan nan, nan nan, nan nan. Ya. 맞으시, 나가듯이.
0: 나나, 나 유야 가도.
4: 예 유메.
0: 유메, 유메는 지샤. 뜨다, 홍고디. 라러 렘버시 두고. 따다르 두고. 랑카 씨는?
1: 따다르샤, 따다르샤.
0: 김수 씨는?
2: 따다르샤,
0: 따다르샤.
1: 초대 니서 씨. 등기등기 등세 상관리봐 르도가 르도가
0: 주셔 난난 시한가 수순전나 교분에서 예미예비시다 투뉴메다
1: 난나 개개시
0: 난난 니 개시 고문두고 레이집다
2: 이대보 따바 범질 원유시지 그럼 어서 문두고
0: 허세 착취비 니들레스마. 장랍진에 비브리스도 봐. 양랍세서 화용배.
2: 니 놈에 봐. 용서 말배야.
0: 청천래. 장문에 랍제나를 칸시리 삼지게. 됐다. 문에 착취비 니 인상.
1: 삼시리
0: 승부입자.
2: 삼시리 승부입자. 니 그 잠시 니 고배.
0: 오세. 장가 딘절럼나. 나 집이 시기도 와. 장가 나 라부자 가시다. 전간녀 르베 장가 바부 사르디. 야니에 바랄 빔서 고키리. 장천래.
1: 你也让了谢我让个爸爸你也把了了别人做不及你们去去让俺别人做我去的嗯就是还是我生不多养家继续的老有你养家继续的是的怎么就是养家继续的江春来你都忙了江春来给养俺老不接给你听吧你听到这个给江春来了我也写不通去吧你都忙了听到个天天写的脑子我说没忙我顶这个
0: 키랑 고고 고아 당시래. 그봐야.
1: 제 다리.
0: 니도 말라. 나 순도롭 선서가 줘요. 나나. 줘. 엄선 서고 줘. 엄선 서고 줘. 엄선 서고 줘. 줘.
1: 장철아. 你喜欢你啊怕哪个家里呢你就他去

0: Мне самюле дэсу. Ма нисэнгэ бугу чэпхи эбтэнчэ ёр самучу. Бангшанхи, кюрэн хагу ходангачи. Муйгуй, гэгдэнши. Чакжуэби, гэзучи.
1: Бигусо гонда лэпшо, нечангчун лалу гонда лэпшо. Nga samshi shiro lakbi yin.
0: Kirda hatoish. Nidhenpa. Kirda yaqche nyoishi. Lopre na chakshu bi nye di. Jiangchun lai zhi.
1: 让一个人的老着去搞不起谁给他身上的人你听吧爸爸你也没有救出现我了吧觉得没有差不多人起不去
0: 그래, 잡든 뒤 다 교육시 채우유. 제마도 니동디 출유다 개여 말이. 당근에 화소지. 그래, 덥시 유세되니. 견조진 뒤 럽조진수다. 둔지 야호지. 조선은 판고 말이. 터치유구 점주 니주체 혼자 카드가오리
1: 러스 니시엔스
0: 라는 역대로 말이 니에 갑두자스디 역사주요리

0: 부디 가르쳐 줘도
1: 너도 비 말아. 아. 뒤에 년통디 쓰이베. 당다 차도를 깨자 취샤.
0: 디커스 장창 나이다. 니테 봐 갸르 게뒤. 내가 아무도 못 비야.
1: 그라 참에 섬 난게 바오 차도 와.
0: 맞아 맞아 맞아. 딜레 야케 말이.
1: 제담 상마 초지 경번에 셰샤. 미디 디팀경 기초 말베. 랍제나 미유스코라 롭절리 니돈다. 롭제 탁취르 쳬번님 버제. 니돈다니 정갈 쭈브리. 그뒤 이내 로스 겹제 육샤비니 제마 함바차차 두리스 티샤.
2: 니에체나 딱다란 대응미도. 년통디 수고바 차샤네. 강수제 구니 지소토 비츠 소미조 섬도와.
0: 장차라게 니데발 언이샤브리. 무서 törtün 그도.
2: 도대변님도 당기네 고비 도그라도 도그대변 조이나 이제 지금 이라 앞에 지금 이라 지금 이라
3: 쏜다 이걸 쏜다
0: 지금 이라
3: 지금 이라
0: 걸리셔다 걸리셔다 다다 가래
2: 고쇼 니라 기랑의 니차 로브레 자주 된다데 도구나베 고대로 자주 버스티 기랑의 보임자
0: 된다데 니 도구 치고쇼 사딩 그 파모 창모 닝지야 자지 김자 흔들지니 수수부고 어유 진짜 셰비노 파메스엠 나로 기부 용고 말어 봐 是吧 마레모네 셰비노 네 준비 정기기 로브레 작주로 먹을 시기기 동네마지 진도유 是吧 다지 흔들 셰고래 마탄도 미규 진짜 취 제주 멍군스도연제 정원 착주 보뉴 예배 보고된소 림범해봐 승가 대단라수다 침루 로교치 지주 초지니 만주공시 혼술롭제 삼배배윤 조경태로 로고체 배샤샤너 승가 루치카다 배대판라소버 준지주 너너 켈레식 응원에 수수뉴슈 강유드니 중비 총기 뒤뒤 신참 용치 정늘 바괴 내게 표통 삼추 간다 전다 디테일러 과룩조 만나로 디무육 전다 말이 그봐 나도 지소디 차세시 동자 나도 지소데 내게 표통 모두 내들이 삼만담다 이메일 토브리 그봐 디 나라주 힘시 소자 야오지 주도 제아디 나도 상면 기지리 그봐
4: 진짜
2: 어세
4: 야 아야
2: 对的，你这都啊，对的。伢的，我都啊。这下，伢我全部不要打过去的。老家，天天光在疼着吧？
4: 疼个啥意？伢妈光没对人。光差不这下。伢妈看了光没对人。天下从结婚时多啊，这几不是？俺从也我们多。伢先看到个老李忙起做。
5: 姜皮个拼不多个。
4: 对人伢妈可是去。对人伢那当年什么有的，对的，这个别的人，可是过过有。
5: 好嘞。
4: 他人伢多是伢买着生不多啊。
5: 对的。
4: 前面伢可是有。
5: 去。呀。
4: 내지도다. 대니 전도이나
6: 가지 내가 지도 인치 근쇼 버리스 내텐 가수 시험하죠 지마사

0: 근데 쉬어야지. 니나비 말라가 잘라놨다고 말해.
1: 니나비 말라 부대 쉬우시야.
0: 알래, 도와지. 니나비 말라. 잘했는 거 입에. 어째 구션이라 건나가 봐봐. 감사. 니에포 天保 전다디 조주 주경대 내러 도제나 쇼기 라바도 니도베 말라키랑게 차로시라나제 구단이 소아 구션이라 도제나 결혼게 조주 주경대 내게 내가 등전에 마 도제나 쇼기 이내 거다들리는 육마리 아제 심백해이 딜리는 육마리 결혼 도제나 쇼기 오늘 육마리 对 他都不是你啦, 江川来的, 希朗普通大地, 他的职业这边, 大家信息别看的, 用这退休的下, 他都大家去过了呗, 是, 江川来, 不过去什么, 天马在民族金大街, 爱看连接, 人工啊, 拉不清的, 狗狗也是给, 당아 라즈 미즈 보고 가고 마시는 그 말베 라 딘데 나지 초카르도 고셔니라 제유 선배 다시 제가 주디 장철 라이다 장철 라이가 봐봐 랍트 교약 삼는 민도가 아 딘데 용마다 인지 교구리 제는 예 탄도 나 주 공사다 랍저 초두 주경드네 제기 준으로 준으로 송교치야기 전주지 수지유 주는 로중 송교치야 있노 내중 我们 제주시야니 고주고르바 인지 제주나 니인비 제주신예이 보고이 된다 소원자 제주시야 하루이바 제주 셉치니 년도배 말라. 결혼게 년도배 남수도 죄비나 오늘 저 곳이라도 도스터드니 삼표보다 제표배 년도 상 곳이리샤. 개시 니 개시 쇼이다. 결혼게 남수도 비비나. 아니 쇼트 티그 말다. 你也得了得快点炸马上点炸马来给你看里面你也塞不进去给你去也忙差不行了说说你也给你看到了不是你那个成功的吧东西勇啊前年也突顺兄妹别给兄妹打了勇啊<笑>

0: 정철아, 라면씨, 나무샤 친두이베.
1: 친두이, 콘서 라키마시.
0: 라소 마시바, 라키마시. 쓰랴.
1: 내가 갑디자 왔삼보다가, 내가 밤마 미지 부채샤. 세상에 쇠곰 채비나, 군인 다쇼 진두 치마시.
0: 라그 쇠곰 채비는 호토 까바타 철치지. 내가 다쇼 시도 마시. 라그 가다, 침을 이지 채우리. 내가 로그 채줘. 하고 쓰리.
1: 让你一起起飞，让你做马背，谁能过新八九的？过新八九的，行动对。让俺做松桥小三儿吧。明俺做欧一些的，让个把油，让个洗个脸吧，让差不多打开米多。今天晚上做老师给对，从那的，把老我过来是对，现在哪里把老我预备？ 你爸爸没事，把这不没事啊。爸爸送给不接都没做事的，一年让给俺月姐，把熊下死活是吧？你爸爸接不接你？别多干。

0: 가체선 톰디야 갈도 쓰네 이베
1: 김에 납자주 뒤부터 나대도 삼로 가죠
0: 납자주 뒤부터 니만 내지버 뒤 삼 단계 같이 가
1: 장롭진 저베 거기 전달해서 삼로 호도 해 아
0: 납자주 뒤기 니지
1: 어
0: 티차야 매베 중재다 이제 단차니 남자람도 챙기
1: 다르베
0: 다시
1: 어 견제 납제 나로 부부 자리 기베 내준데 여르베
0: 이제 이거 좀 부편 좀 자리 기베 항상 야 가려지 장 자리 기 좀 매베
1: 김유예
0: 서두르지
1: 딱 와서 저 태구리
0: 아 겹든 제 입에
1: 가에서도 고소 미망을 열어봐
0: 저부친 예민 두개
1: 열애 샬리밍이래
0: 샬리밍이가 얘기하리 겨우 입지 저는 희란 일로 언니 샤샤바 뒤에 봐 집차샤 다 니에도
1: 라뉴시
0: 장님 멤버 저기 내가 좋았다
1: 하고서 라니엔 여시

내주 딘젤 하자. 녀셈 나래 깊혀리 민돌아. 교셈 재미지기. 좋아. 내주디 녀 나라브리. 내녀 딘젤 신게 녀 보고리. 나 바보지 응원해 김자로 없어 야구제 모두자 딩 얘기 지지. 더더 할시야 되어리. 제자녀 유구 말이. 견지디 키고 왜리. 좋아. 이내녀 계속 참고 쉬죠. 네. 루준슈 누소. 대당아. 살로 영약이 후류 주야디. 네 통매 삼두이다. 요하더 뉴메. 제자. 티린이 양가 지소 요러 켈린 체니. 저봐. 마주 공시. 체주기 멍위스도 연체. 로브레 작주 롱고 곳에 베. 준우 루준기 탭트 수지유.

0: 야 미키비 너콩 티브 미타 너콩 카바 나치 약스테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틴 제마도 바소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르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수 유베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쳇제데네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쳇바규
3: 조호도스비 다이네 주두코는 깡바틀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월레베미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도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국이야 야고 싶어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도 굉장히 가 군에 레바 있으리 콘치브 메고
2: 콘치브 맞다 한국 차라 꽝니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라 꽝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4: 波上的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中而故他国书古音呗这追一字他扎苏扎农旅追一字恰藏语呗通胸吉培育音阿西扎迪诺黑色追子音压着恰藏下扎干不恰的学习活要的苏干红的鬼巴布的藏木马大萨切这让罗吉帕追扎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扎长死的也过是但样死死的是恰死但我觉得扎水真弄的你那路里呀卡起下岗不拉索呗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所以我那样我都不是了扎讲价的行事破过这借钱不多多多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的来借不多现在扎追的扎所以要过呢罗吉帕追培训那路
3: 因为人工刚进来，国家党出就是故意，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团结团结来这么个，刚你演员是，况且国人恶中而故他，国书故意呗，通中即培育，通中初学能力，人对人比赛一年段有些，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些嘛，你在阿拉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吉巴追韩国的团结，你是咋个用的？我呢，刚来是他看不着啊。
6: 我看不开不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给呢，搞来借口蛮多，对不起不知道啊。
7: 俺是南区军人不行，拦截的个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铁土部院长，去说可再让那干部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公部门会讲个这些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刚杨国杰，对不对？找也查不着。
4: 公布个再叫那干部干净那个么多？
5: 得罪他们恰吉了，国也他们顾及国国来证明过。
4: 罗家派出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中而故他，国书国音呗，这追一字他，扎苏扎农捋出一字恰脏语呗，通胸吉培育音。
2: 阿西扎迪诺，黑色锥子音，压着恰擦下。
4: 扎干部恰的，学习活要的苏干红的，国把部的张木马大啥去了？现在罗家派出扎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扎长死的，也过是咱们养死死的吃。
4: 但我觉得扎水真弄的，你那路里呀，开起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
2: 罗吉帕追扎追的，扎所以我那样我都不是了。扎讲价的行事破过这，借钱不多。
5: 多多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的来借不多。
4: 现在扎追的，扎所以我呢？
2: 罗吉帕追，培训那路。
4: 因为人工刚进来，国家党出就是故意，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团结团结来这么个。今年一月起，狂在国人恶中而故他，国书国音呗，通中即培育，通中初学能力，人对人比赛一年段有些，团结七落七巧。 看见了没看见月饼张不得了土里根张不写设计月景后面行间他能做让用中期参见张不写一把马赛华北以张不切续你不得乱和张不以中控谁

샤토 지수니 세도 촌잠 교육이 개배 뉴슈기 제보를 시킨 로시부 균제 매배 투룽키 제보를 니니 댄조 대자 매배 내수 캐리 제보를 기라간토 제배 큐디직 문제 유바타 라강기 샤모토 남아민저와시 추피에 강부디니 초칸사라 컵유식 최신유 매도 샤예 다원키 모도 첨부식 냐르조체유 손잠규토 디데부 믹세기 정규 워도 뉴욕진 체육에 정중기 피규를 뒤에 군기 창아라 리브는 예외 로마 세븐남 얘기 땡리로 신자바이 뛰기 나사 배구 초유 시시 롱베트 페가타 담제 메도타 카체티 강사르 요신도 팅자기 롱허 장비 제도 뎀비 큐디기 남바시 뛰유 롱허 장부니 난소 장윤정타 호비신진기 전삼순내 유진 파르자 메바라 교시 유에베 초에 쇼니기 세시라 렌시르 지바타자 초에 메규토 제서보친 워르게 제유 동미 계기 둔줄하잠 주슈 제바규 신의 보하의 초로 조르유 런허 장부의 도주 갸줄의 총우의 트롱키 장부 카니수 제유에진 직니 손잠규인의 호조수 교바타 시엔티니 손잠규인의 창조수 교구유 창조수 교구엔기 장부유 제류 총조남 세도기 손잠규유도 개조구 유바타 지야라 투주수 청수 체육의 샬루 투롱키 제류남 양감세토 길기유 선인 태슈기 니베오 제류남 rimshi tsonchamgi gyuyutu pungso tipdi tara cheburgi nambadi chubashi. Tulungki chebur nambad chubata. Zishinki chedugi nedanga gyundo donguyu. Cheburuto lodara yeda mebe gomu tse gambu chenglungki nyingji buza mebe tohne dejuguyu. Long the Gyubi Zagamki, Tuluna Dene, Zasunam Chiri Totu, Jamki Yupsi. Zishinki, Chidu Lungki Kiguro, Gagdom Chedi, Moze Kibi Chidunam, Lungbu Gyuara, Dungu Mevara, Do Chigdu Chituba, Chun Yupsi. Denja Chunwe Chiduki, Zishinki Lotub Kiguro, Tunyan Chunyu. Tsonchamki cheburni, sangam totu chabashi rila. Tewe, tong gyunbi sayib chakda shikirshi. Tulungta tsukyunki, tsonchamki chebur jun yubata. Zishinta cheduki, chebur gi nambara gyundo danyu. Tsonchamki gyudu, lidabu pokyurni, tsamjo dene chenyongme. Dekharani, zhongge che changzhou ki menglin che xue di. Sai hanba, gyegab jilin shi. Jilin dini, hobi xinjian ki, sobe rawa di menju rikta, nangso ra yon zongi kongsi ne, sai han xeba, sogui ge yinba ta. Zebu, xebe tuen yin. Sai hanba, xeba ni, zebe, tiubur, xebe tuen yin. Gyayunla jijin chikuta shedong simbe saihanba gigab jilini mitaba dini zhumbashi yinbata. Zhongguo kongi chujie nanglin qishu shikyanshi. Saihanba ni nangso toganta hobi changchoki rigyuta jinsamsu nenyubata. Kuigo nangtu
미소능링키치갸견라지진치듄라점승기유바타티에촌니나제케제갸지갸주승기유마세타동지진치지당아동키자단타담라야마무시차유시 나제도부 니게 지진직 조절하자마 소자직 동작하자마 손에 다 규백이 크류 선부식 거대체해 타쿠 카르보니 사헴바주 정중키 갸르게 나제키 초보 체슈디 콘조타 화베이 로주르 텅신타 싱커부르소 미덥 싱지 냠세 체게 사한바 이나제니 조 미덥 싱지 이마르 딘 정신기 권조의 캐주 대변은 제 말하지 초비 화베이 로유르 텅신니 니게 정중 싱지 이마타 내들의 최대야 첩 예비 나제기 싱지 조테라 교류시 신커브르라 창고 뉴바 첨부 댐비 감시 제행기 치세 서교로 참부 유바라 댐 3년 뒤에 신리티 편진 더비 시 사이한바이 나진 딥조기 추구니 나레미나 추 지신기 캐주타 3년 뒤에 정중 차긴다 송제 체티 롱어 축자 링 신조 나수 체비 냠용라 댐니 초부시시 nga sui ne lebe kangara ki sai han pa ru chang ara ki kalong sik ne ma che jong ju ru chue tu kya ba te me be chu jen ki sha wa ser jen ki yu wan chuo de ne li ne tue ni sha wa ser jen ti mo yin lo xie kong lang de ga ra ting sik tue nyo yi lu ju tu mi ri ki shu gen wo 사이한바니 대문의 중국의 콩내 지신라 도르균 포즈의 첩 치슈기 뒤면 낭자의 체시 인비 샤와 세르제야 손에기 쿠류 매매 왕키 통사 매마라 교류 치수 나리미나 미저 망부 롱어 축자 링 가지에 배준 체바규 시르농기 링제라 동미 응압줄하자마다 화장기 신제라 동미 주변점 유배된 인식 라리아 제베 서신 디토 차토바 중에 제시진 동나케기 내수 차로비 샤와 세르친 라리아 나젠도 부디르 규베토 중에 지시 갸르토 게토바 중에 팀의 토사 메바르 교우의 소자 몽부식 라리아 내데르 로리비 텔레 화베 룽탄라 소베 토강기 칠론타 감시 치베 클론 고토베 모장기 강은시 데마라 교류여지 디니 정중 감기 미지라 로가 치베시 제라 테웨 정중 감기 미지라 나오베 리기 캬노마시시

0: Chidang tharpu ni tuyun po hai yi zhengyu tu zodo chigi yu bata. Dupsi soja ki kongsu togo yu chi, nyeri mambu seri shi zhe la. Chokyar ki gashu chi bi, shimse shi gyan shi. Tharpu, chile tsu sen zhengi zhi wei chu, keje nyu bat tuan shi yu. Dengi longpu, guen yi chang a la, suma shu shi yu. 小子彭索铁边 공항은 小伟你选唐不提衡水车一门所出个衡水路边起给人起莫娃我大勇他空给罗马错那三三年底个了那边宽嘴唐的德西拆连起子你一些亚夏马拉明西的月别 차가 고장시 차가 포르기 고타 징베 주부나부 임바 강식 쟁구 도가야 중세 대유 관주 팅은 이시야 창샤르 만네 이시야 샤류 규기 사자 망체와라 캡히 원제 니웨 로숨주 링 교조기 창보로 슈제 차바라 된 고라 용기 뜻이 체레 체레를 식나 창보로 치도야 생기네
1: 其中一段绝对旅到我松巴拉五大勇气中德努斯南站起德西切连错巴的念头衡水车我的大姐起个恰个国家国家松杰军美杰写到特别月经你们明年把人怎么连托写到穷我为恰个国家起去做切续的事体天天松地给人起莫娃五大勇他恰个国家完了在这什么是恰月 恰个国家了把你要不起就谈恰个地主空气来居然突击龙袭人狂嘴恰个国家给继续贴年恒水车位出租扛萨拉绝月狂嘴心就切不来写到穷我了恰个国家当了年为就言做你从那苦了有了多军跑年小了把他清别托公园七八票别接的特动就言开心是月四十一 因为罗些人给德西采连给成绩局五大勇给错位心就切不来写到穷我了恰个国家给明日给错位算不算把他谈起突破马不赢谁衡水当着你华北龙堂给电话入恰月把他没做样脱不远第二天恰个国家的命令准备德西采连他心就提醒松江地区 차가 고장

남시 림신 창도 치마다 된 총회수 시기 첨부 캬고 태비 람부지기 파르다 취업에 난리 총조 사법 중마와 유바타 진보타 초이 파라 사워키 사부 유니 제도 투비 차도 교신 배 초이 제조 남라 캬본 피디비 손에 쿠리오식 과된 제 관조 갑지 루룹 제네 차주 피드 치바타 양 갑지 총회수 규규 제네 초어로 캬본 피디바 치기 위해 총회 청중 니니 저리 주 튜몽기 김식수 교리 위해 자가 과장다 냠도 디가라 소화 계획이 최소 타동 게마 동슈 세르베 양세 리젠 콩기 소자시 유진 티 과투 까르부 임발레 맹티다라 토바시 관조 양세 리공기 체리 시엔다 민저 와라 관조 초기 개발타 초등디 조와 소 체니 세 초기 유발레 관조로 자가 권한 능신기 포제 매베 자가 권한라 이면치기 유 Gwendeusu, seri gumbu yuebe, to juba kya zeci sawara le labu denembe. Terden, kema dongshu yi, cewen ramtu, se cewar minro kame tu yu. Wenya, chaka gona coro, dangbo che yu kanya mebe, kwanzo ngebaru tu, chuting ne seri rigdab chigu. Chaka gona ni, 나외 초덥 코너를 땡겐시 인신 거베 카신 체신 레블레 인베 초드 초난도 유베 영외타 초세 릭담세 제주로 개발 유발레 녀리 진주로 참범해 거브리 롱더 똑잠주나 니더뷰 심세 자 카부 테자 마시

0: 디게 롱슈르 중크 양시 초규 체미도 육신치비 테니 리기 속자기 네자서 임바 강시 김시 강시 된티지니 시베 메롱 리체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 제바 젠비 쇼규이
1: 年年节当，那不如过年节，那更把四川人吧，那就真把做给，那共这部年节，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那生活当，当时大众节前年，别给我，经过的，预防那当那位数据看给，经过当许诺，诸葛苍马，人当人民啊，人民当错了，人民六七当十几个当中的，给了第六个那万钱。 나와 대부분 매바다 나와 소개바 스타출랑바 주주 냐바 소개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취한 배다 나와 우주 타고 소개 나와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취한 배다 유파 나와 소취한 게 나와 뭐바다 나와 장세 전에 내가 들으게 나와 시지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신 리밍아 로지다 시제 냠는 제나죠 나고다 나와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취한 배다 대단 루치 카발 내고제 고지 조치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이 양전하라 후가 민간 기타주
2: 네초비 뒤지 저블리 양전의 뒤비 면든 카초 양차비 하세 뷰리

0: 두 추장 잔이슈네 추파르 삼조즈 남탕규 추장 잔이슈네 시파르 사가 남탕규 추장 잔이슈네 레보우숨파르 캄바르 남탕규 추장 잔이슈네 레보파르 캉마르 남타니 림시 쯤밤코르규 추장 잔이슈네 니파르 내도출어 남탕규 추장자니 스숨네 뒤파르 튠즈 쯤마망코네 림신 남티규 추장자니 슈네 시파르 처매라 남타니 림신 남티규 추장자 주르구네 숨파르 처입출어 쯤마망코네 림신 남티규 추장자니 승니네 죽지파르 보존라 쯤마망코르규 추장자니 스시네 죽지파르 메도라 챵심심팜네 림시 챵촌법규 추장자니 습게네 쭈르구파르 크룹추라 남팀네 림시 남탕규 추장자니 습시네 나파르 만캄라 쯤바망코네 림시 챵심심법규 추장자니 습게네 시파르 루치 남탕규 추장자니 습게네 지파르 신니추라 남탕규 추장자쭈응네 레워우숨파르 허리 쯤범범 코르규 추장자 쯩네 레고파르 니마 남탕규 추장자 쯩시네 레고우지파르 가르종라 남탕규 추장자 쯩네 레고우응아파르 보신라 남탕규 추장자 쯩네 레고우예파르
1: 초친라
0: 남탕규 추장자 쯩시네 레고우시파르 샴라 티미 종타 총대 카지기 넘시문드 시로나 모튜네 게나 총키르 카지기 넘시문드 시로나 조도 조미지 칸키 로도슈기 티리니 편도 개베 체주르고 리살하고 투다 남지 닝강 터진 코로 체모티브마 노창탕 창샤르 쿠도 클루츠 샬로 타로노 귤로 크디 코르시 크샤
2: 스마링게 남시옹의 슈차르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他现在给他看到最好的年代康帝您恰恰的可就是了啊那对您恰恰的公布讲的线啊我讲你们的你们这说过什么啊那这个也托你线呢公布江达县绿色珍宝联合社是吧是了嗯那你们的康是什么这个也不是合作社是我发的他你们的恰恰是什么联合社是了
0: 민트데 다야르데 다데르라 두데리아 아 냠레칸 죽숨게 냠도 마사 도로제 종교들이세 디제들이야 아 아니 랭허서
1: 땅들라 아 레스 레스 하지나 기나즈 킬레 죽숨이드 킬레 다르카리나
0: 아 딱칼레 죽숨나리아 나가 담아들라 아 나도탄다 리기기 모자스기르나 두공게잖아
1: 아 디르바 예성송
0: 송롱 어 다가르라
1: 디지지
0: 레르 아니 드니 디요르라 아무도 공부기 공제서 냠레카
1: 불로
0: 허서서 불로 허서서 왔다 가자 아니 담동도 아 드르 배바기 서자 냠레카 아 공부 배화
1: 상상상주
0: 알라 알라 아니 디나리아 담도 아무도 공부기 뼈서니 아 서자 가셔죠
1: 상상
0: 아 그래서 상상 허서서 아니 담동도 삼바다 눈 드려 서자 드려
1: 아
0: 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 mesewe na nganzu tanda chadu khana ya juje na nganzu nyamle khana chuksungu chola mesewe na nganzu jamdashenge tuanze samalo ina tinda chirsungu chaya ge nganzu samu ina yu na.
2: Da chubu tige kangu nambu rang zhizhwar?
0: Zhizhizhwar la, nambu rang da lakzim jabje sunju chukore la.
2: Aa,
0: lele se. Shokung fengren sopa. Zhizhizhwar. Da di na ya mandas Nyamle kan sungi. Ta tinduk chashanele, ta shimudinduk chashanele, mandu shen chingna yinele, guandang loha loha re. Ta penda tinduk chashakashina ngabu mi kyungre. Ngabu da, ta ngabu jamda shen kwa jayag chong di jayla ya, sushi andre kao jigre.
2: Ta shima
0: ma hep tisa gu ma jayla. Ma hep tisa gu wala. Ta di chashanele nabur dhuwala. Ta di
2: chashakashina
0: ngandu dhuwa njula da songu mi kdi jayga That is looking at the dig lakzim jemje, some jujugore.
2: Listen.
0: Ta teacher and another, and I'm like hunting Sundurilla. The lakzim jeje, the go Sundurola. That teacher and Yamagi, a chalusre, Jabuzura.
2: Let the jigger donation.
1: Chatai.
0: That signalia saluce.
2: Lakzim
0: sole somareta, jige tonesena. Lakzim tenze erwa. Lakzim
1: tenze erwa. Shogong
0: yi pin. Lakzim tenze. Ta lakwa rang sunju. Ta dina le ya. Manzuk shouji da yang bensha da dinze ka dinze yunne le muigang jimbu dinze yunne luya yu duwa la. Dicha zina nga rizu chua da nimju gera la kan da jen de luya mewe nga ma shouji nga ma chungju dira ngui sima sonde da chola nying jimbu luya ka unda mewe.
2: BBG
0: 다디게 강원생기 캐랑솜나 신디르바 다 자주 공주와 신 제라 무지 제라 나는 된다 차신다 안도 신주 그러발 디나리아 아 카도 루스다 다 슈고다 안도 루스고도 와 고슈도 다 나로 군주랩 디리 안도 루제 샤네 요도 와 아 도도 다디 무판 세고르발
2: 다데
0: 캐나즈 캐나즈
2: 순교르
0: 바다 아니 장미 바다 등등 담은적 바이래.
2: 그냥 그냥 좀 대야래야 뭐 쳤으면 좋아.
0: 그래.
2: 당연히 좀 대시 쓰기로 봐.

0: 아직 다 보고 있어도 이 시험 더 가르쳐도 이 뭐
1: 자자 스케일 사회
0: 네 보고 요새 접신 그래
2: 오늘 잠은 누워
1: 장군의 비진에 비해 얘는 위셉 시에서 삼지
0: 보셔야 가르쳐 봐 비진 존업 주디기 쇼네이 보모 롱알 리유
1: 자녀마 쇼네 친구 아유 승비
0: 수수도 네 도수용어 뉴유
1: 도수에 칼레디 제지 뉴유 왜
0: 도수용어 승원의 허베르지
1: 다시 대 허베 내 이브시
0: 수고하래
1: 도수용어 쓰세요
0: 나 장산의 이 뒤에서 뭐해 허베 이브시

0: 줄 수 있어.
1: 공글레미.
0: 나 몇 종이? 야지다 봐 봐. 자세. 아니, 너무 네 봐봐 냐.
2: 쉬.
0: 네 시험 좀 봐. 진짜 봐 봐. 너무 맞아 좀 해. 불러야 돼.
3: 으지 계징 말이 계징 말이 쌤 쉬었으면 아.
1: 쌤 가르쳐오래. 허다 준 게 락바야 쉬.
3: 쌤 마셔나 락바야 제 가시가. 니랑 쟤 옹아 중도 범위치도 야리 망고 염유유. 보쇼면다. 되다 초고 간대지. 돈도대. 락바에 간게 마대지. 어 돈도 굽간 레마유.
1: 굽을 등미 굽을 등미. 걔랑 고는 중도 뒤르샤. 제송아.
3: 쟤는 게 범위치도 야리 염유유배.
1: 얘 범위치도 쟤도 야리 염유유. 보란 얘 아치지.
3: 얘 지금 믿어. 이루 순대 된 대지게 야리 염유유세. 왜? 지금 양날 뭐 배를 시작과죠. 라지 치대 매봐. 시작도.
1: 나제 시금이도. 양페이엔의 시기. 괜찮지. 양페이엔 보면 아무 뒤지지러. 허다준 소리 시 투구줄러. 땡 찬스 근저스 개빈다.
3: 뒤니 얼어 잡시 지어다. 사장사디 지준에 대나 마참지. 난래도 계속 가르 시에유매 신고 말다. 신수고해.
1: 뒤제 이내 계래서 오는 용고 말어 봐.
3: 허지 롱십 지지기. 何だ中心でやちきよまだ。わだやちちだ。別でてじでいし。希望こういうのし。公部ばこいね、にゃそとそとば。ポモ根でちね、けぶらんのしててるかもしれないよし。養分園、下田かついね、公司なるし。ね、かついね、レブトルだ。じゃけびんら公司なるじんだじ。けせじけびんらけ、らんらさんのたんびな。あにや、私たちさ、もそろ。公が2巻べがの主要パシャ。
4: 你吃了熟呢，俺二爹没多。既然我呢，朋友退了，送也洗不洗多啊？饭钱给谢不疼哪是？哈哈，养大个生意。
5: 啊，这你让听蒙古写兵的，建春建春建春是不少。
1: 春日是个，啊，春日是。
4: 你让咱这小孩要命，可这都。
1: 那不懂我用呗。
4: 电信忙老大，那不懂我用可是别啊。
1: 妈的，俺弟没这些孩子个。
4: 你才别公司去请，给我这个计划就打，拉不结吧？
1: 到底是呗？
4: 老弟，我去矿给燃了，穷担心嘛是，何大就去别接了，公司燃了他不的。

0: 그냥 대쇼제 가는 거.
1: 리장, 라야 호시 레즈. 마님도 감동다. 나타도 손챔을 스티브다이. 가비시스도.
0: 지게 양라.
1: 네 지난 장부 수비.
0: 나 비지네 용배 님들이네 소. 차라 베디 제비.
1: 나 통조치 입에.
0: 예문의 돈은 계란게 맞지 못다.
1: 엔드 짐제 도가시다.
0: 용아, 쟤는 짐제지 토쳐.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쟤가 강기하지, 자수 님이 샤샤 용쇼.
1: 나 시샤 삼주게. 나 베지 유라, 아라마메 지지 유. 샤타이다.

0: 교비지 능도에
1: 계승아 야야 고급스테나 네 찬스 겸미도
0: 네 살롱기 규림 씨하고 싶구나 누구든 제든 연구네 이네 야게 제요 맛이 정우이다 미당 거 제야 태어나 이 차사합니다 나스 미라 파가부 체네 죽지 양의 수가부 체네 시담네 죽지 이네 소수의 게스디 담야 요 말다 가인스나 디 소수 나아르 니에데나 니지스야 데 나다 케미도 미스야 데 가케 메네 죽지 이네 나메니 요야 요 말다
1: 나 나메베 미티지 나 와르문기 我还了染药的啦，哪有事？你那染阿对的，哪敢多？几点低头，当用药嘛是？俺哪没不可是？几点低头，当用药的药嘛是？
0: 기라 투승 상고 요시 마세 슈미 듀규 나니에 시리샤 디스 상매 펜토르
1: 펜카르토르지
0: 간다 수수 균규 체리 구진비이나 나 이치나 줘 기랑 타베 디기디 딘데 기랑 듀르 요구리
1: 나 디기 톰네 마타네 개미도 이내에 Jean-Louis H. Sigui. Chef d'Aïda.

0: 干预了，我最理想谁送过来？我是你阿姆拉给水的，水擦熟了。嗯，Leslie，拖下来，修过。罗永别，李江可把鱼，不过送个新美呗。给那个美中给不过水擦送给，可是那么送给？那么送哪里明明多？那美花，美花多么久？水姐明多啊？可不是这边的。
1: 我的阿七给了，搞着这，抢死给，今天看看这边够真不是？我看咱们军啦，明天看的没？钱吃不吃？上一趟的钱不吃咋？叔叔送了药呢，你也不要吃着，让开吃呢，俺家个叫不拉着，躺到送了药回去等你。
2: 车嘛，估计给贴了，俺上来叫。
1: 先让他立大声，爷爷看着妻子有。看这也有吧？不过是他全部提这些，他都是得有的。
2: 叔叔的，
1: 不会去的。看看去。
2: 不走过呢？
1: 看这呢？ 你去干嘛去？让开开去，地干他多安全呢。全部听不到，连我这个也看不呢。明早俺家谁去接我去？地里怕是孤单。俺家让他们糊地的，他们的浪子小，腿最粗，自动力也买不起，兄弟给不给接地个去？
0: 姐，到时你理想去接罗马药啊？你就叫大姐姐去哦。小莫啥不说啥说，叫我啥个晓得？你年岁了，听我说，你也随便小莫了，该学习学习呀，教我说的呀，说是。
1: 叫我洗茶。
0: 哦，洗茶哎。天天也唱我让你得预备。就是让我让我找我理想的女朋友，谈得不过的做，忙过些啥讲过的。 让给郭松啊，夏天的阴影要肯这么多。得做强制冷表的，其实不会错。郭哥妈他们结婚呢，给他们给不过来忙辛苦的。退出他们这些老表面前呢，六几六年期间，将这些大数据全都没多。你让谁？我就让小莫找的，明我啥个钱呢？啥个桌子呢？你中吗谁？
1: 大把上桌预备。
0: 哼，可把有谁？让几百钱了，主要是他们去。得做工钱不少吧？
1: 啥都还没多，顶不着的，娘要听几句呢，啥好几个垃圾主意，老板都抢死他，给不得，小家子他给不得，老日的老多。抢死卡最干净的着，水最卡最差劲的，看看青年队呢，轻是不？
0: 嗯，你让谁哦？看看青年队做什么单子事？你莫，俺大人阿家看看青年队能行事，都要在上海立交当不是吧呀？接了理想给，咱们可不是。
3: 这个是你的，苏南马里的几个是，两个钱做一个，啥子你们都不过是一个数，全是给别钱了，全部都学不是。那么了，你如今这些水平，给没可怕要些啊？人怕怕，人怕怕，你是那人类文明世界的人类，没被没来，你如没被给叫，哪个的这些有的水，让阿家说的这，就给这些些嘛是，其实哪不得这些人呢？
1: 俺的老皮是肯定没多，俺家给你老爹也请呢，很多次给过预备。
0: 啊，上几百钱了，你最不晓得么？我那的，俺现在有那所家的话亲戚，他们到南京去过去的，让俺家了，把他自己写没。
1: 舅舅，
0: 嗯，
1: 你给这吃药？
0: 知道，可吃药啊？
1: 你俺家给牛预备。
0: 呵呵，哎，啥子人不少，干嘛个过些还有吧？干那嘛个那还借些，没咱心做也给着吧。
1: 钱的理想了，你说的，小姨。钱的都是靠邻居着吧？叫人家送他妈来呢，就不这事要着吧？你要叫理想的，俺们是。
0: 아저 가봐 요한도 마요. 저런 게 나오 등 요 말 봐.
2: 저 아저가 니 타더. 나도 상상 미셰브 능시. 돕상스로 드듯이. 뭐라 기브 요 메뉴 니 가셰 마실라. 나 주도 치 마시. 아저가 니 탄데 저와디. 편주 유제 대도는 유제 대역시. 계시에 뭐 주는 계주고 시에메. 너니 타더 샤가가다 지수스 자조치기.
0: 키니 소아디 지체디. 닝부도에
2: 닝부메네 같이 오세요
0: 매직이 해야디 도체다 차리 지도 주지시 샤모디다 차리다 니메네 용구 여마시 니초와 여겨리 삼시다 수용 이치 체다 지구지 체면 시그마지 이내 뒤면은 수주등의 요마지 아자키 탄데니 주디 체 요마지라 주제 요마지 매스 딘제 같이 오지 딜레 가가치
2: 디랑 아자 섬 주제 랑 섬 주제 아 쉬다
0: 니가 마지 킹이 디기 유메 미상매 하고 된세시
3: 그니 디기 유메 유 미시다가 나와다 하려래 자슈다 미상우 수스래 예 하고스 와게 잘라 신교리 제마자 예 기니 보고 이게 제 두지디 예 세리 세 도주 야가시데 가시 봐
0: 나이 찬스 김요 네 용조 토기 삼로 로가 임비 미미 님도 좋아 연두 가지 유비니 신기 디레로다취스치에 펜수라완쥬 로디게 저장은쥬 난그치 침부이미니 하구유 나레그진 침부이 이네그진그진다 지도지도지 디니튼다 로아시다 키니로몽구 틴제로아니에브지 니쥬저장치드시에빈다
2: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4: 虽然金山多少
2: 先睡了破了全天下不了当了三三顶的高兴不行哇然文对了当不当啊然给我的美中卡卡起先念有了呗
4: 你阿家美中的卡卡起是可对了的
2: 顶给美花罗用当了啥美中的你卡卡起是给你然给先忙是呗
4: 你家年苦个设计叫人推他的谢我三句特别大大阿出彩阿连锁你也叫人了谢我叫人的阿家美中罗地也亲不是强西哥卡卡起杨素珍不想不起你对阿学习今年我年纪不知道他在做完了几只钱不是阿家我一个几天你是钱不一我年前的起来你素几个农药不是一年起来你一个偏最久嘛，切不切？不中我国外策划的，可这是一面还古米多。切咋？阿家美中是哪了？冬年是咋都生病？
2: 哇，让个切不切？俺村内最的这钱呀，让个你给钱给他。哇，让伊呢？俺村官的那了，你一记心思的让伊，让个你有对？听我几句让我那了，明晚过俺吃木可给死对，让个俺给写了钱去，就是咱俺李德生给生那下雨。让他自己这下可以呢我最哪儿取多钱很多你也让他强子取多钱什么呀
4: 谁去最哪里取多钱
2: 这他俩羡慕我我让老板起来技术

0: 글쎄, 장대 가르치기요. 아, 교수치, 미즈 고디샤, 클라스 가죠.
1: 나 또지.
0: 또는 불 센터가죠.
1: 야수.
0: 자제하니 무지매. 아.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미수 고대도와 장가 범위 고대시야 다조 야론다 조시 조다 쟤는 근데 제가 마기에 단지에 대스게야
1: 그런 소소슈
0: 그렇지 이거래 장 쟤가 계단부터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튠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的。我们的人都是一样 Lisa. Susta, susta se. Ba be khaki to teda. Lisa. Ja, tiri khache so. Gamba chume. Ja ge tyu gab ji yagi. Shamo ki ta a.
1: Li da sho. Nye ga shi che ya ge shamo ki yong ba ya ju su yi. Yi ne nga so ge me.
0: Ti. Ma sa ga ri na. Ja nam gyu de ga shue shi ba.
1: So me sa ju min du.
0: So me ma sa la na sa nye me be. Nga ja ba bur ta.
1: Yi ne. Ja da am la ka ga che. Nga zu na ji le de ge me za. Zhe wa me bu cha bu ru.
0: Lisa. Ya, so shita. Babe sheba nyo a. Nga da ra ama kaga che yo ma shi. Kesi nimi chi ngani kaga che ba sha sha ne. Nga ra sugi na ji mirta. Shin sungwe.
1: Li da sha. Ti sha nga ran che nye ra ji ji gi. Che ma ne. Rangka nyin da ri shi nga ta ga yon tu bu tu ve. Ti nga ra ni ga sa wa yin da. Amu la da. Sa mu la la lap cha mo yo.
0: Babe ta ba rang ta ga yon gu. Ngo.
1: Che no.
0: Ya. 용아
1: 타제 로야치네 규야메
0: 스규네 키다 지구이 오치베 바베샹라 샤모시키 야 소다
1: 먹어
0: 야 소다치
2: 네 한제로에 잘 나요마르베
0: 마제 오지라 나다 아치 쯔부쇼자 님도 교야미도 제가 나한테 데스홀미
2: 아 지키란 소이나 사장세야 데 부회제 모세지 된다 진주지 체도 로가체체 주로 그드니 봐 아
0: 니르규이 탄다 주로 니르베가이
2: 랑카 쯔쇼제 로가데 쯔유 야능원네 카가치 쯔유 아
0: 다인 님도 교였었다 마시 카가치야 주로 니르베가이
2: 주로 니르규이세 쟤는 로가치 쯔르 봐 로가 지규인 나 사장 잡아 잡아 마시 키랑소이 나 사장 파라 카프지 쇼업다가 니에데 캉고 제로스가 용치 레우나라 미멍고 딘제 요시 창메 딘제 제나 토강 카시 김네 다스 마 잡아 잡아 마시 다다리 니 자장 양스 친조레 야메나 레다 마제군의 주기 니에라라 我是 제제 하게 셴메 야메나 나라 파 로지 삼네 야우스다 삼로 통소노 레가쇼
3: 喂，小小吴一边啊！
4: 张叔一吧。
3: 我一，我李大叔一。我让这些都到街上去。这个嘛啥？从头说起。这个嘛啥？是我你的，我是。哦，第二下午，我特别去那边吧，让车个用过去。让我有两个拿了。 모심 고요서 봐. 자기가 강바 공익해버 드렸지. 따로 전에 용도야. 나미지 대통 지바. 나디 온 가서. 어, 고래는에 탄다. 뻬 뻬요비.
4: 뻬비.
3: 나다 아자 메조 가가치지유. 지진이게 셰사메 뒤주 중소나 예전에 야고 셰고.

0: 창제 되게 차가기 포다 차가기 닝 차가기 침버 강바 찌리리
1: 어디 보도라 차가 썩혀라 차가 졸라지에 담이 누가
2: 다 싸도
0: 상무 클리솔라 제양디 쇼겨시
3: 베징기 차가 장이 구이다
2: 차가 잠 싸우래
0: 도스구다 상게 근데 싸우면 시구이베
2: 주워덥디 문제 최고야 두게 아자자 태사기
0: 덥디 문제 요 마시 你 k 랑 a 차가 a 면 사탄 a 부 차가 a 무 a 두 a 러 차 a 샤 a 모 a 네 a 리 a 르 a 조 a 스 루 a 네 a 리 a 야 a 제 a 우 a
3: 너 a 소 a 리
2: a 这 a 비 a 세 a 애 a 当 a 土马肉
3: 月 a 你 a 了 a 色 a 차가 a 这 a
1: 보라,
4: 다기랑
1: 야, 이거 어쩌스? 사야 준비해주고, 상무님 제인 쓰리.
3: 오, 어찌 빼라. 자가 강사지, 라가 꾸메 세샤.
2: 쉐모동아, 셀러스 유마로.
1: 도시 TV 제지네, 셀러인 사가지.
2: 나 고구치부 유자, 라다 쯔비 겸메.
5: 시, 은라, 키란 셀라 쥐가 피해다.
1: 去没去的差了小兔子让俺拉个歇歇要闹嘛是那是给被陪陪仓木的这是可是让你给歇他啰嗦米克顶呱呱开会哪去让大家请你干面着你要不差不地呢点点羊下个浪要是给俺这仓木马萨拉俺都要学啊浪萨来哟
2: 낭다 먹어 얘라기 차가 잡은 줄을 치고
1: 띵과과 띵과과 과지민아 띵과과 얘니 과지민아 띵과과 지 컴이 망라 야 어지 댄데 차고랑 효지 띵과과 잔데 하시야
5: 别 너무 도 양아매바용기
1: 아지 너무 과도 니 도움을 주고
5: 강부디 서월도
1: 서월에 허리샤 동부인 베스트레스도 아지 아지 과과 장대 그거 배가다니 임베야 야 되다 아지 되야러 문에 과스도가 야
5: 滴点点，说话总是慢着啊！我姐姐就对的。
1: 杨啊，我吃土米多。你说的，
5: 咱不胡说嘛这。阿子，你真的蛮天的。
1: 走，走，走，走，走，走，走。 但你也这样记得的
0: 米克,上天还去约,说不来给,我让你做了一下送给
1: 阿里古达,顶呱呱给,给我了,拿不到是给
0: 是顶呱呱的? 米克给,今年送家的,鸡蛋米,通过买的 超级那给,今年送家的这只呗 找不找不是? 找不找不是,卡死我的
2: 小豆子让个地搁这吃外面辛苦一遍啊一年年看不得呢三万看不远嘛还缺的苦没别去那去别说的是多天了忙了月半让看起我远地这村了对的我这地可是地可是这是怎么成心明的这一年可做多美呀看起不是其他是对的
1: 你没必要下班，记住的，过个干净，我爸的打，记不住一下。第二次嘛，对不对？
0: 通个没不着急，你曹操给我爸去。
1: 我爸是啥呀？你大爸的，谁管我都不用呢。

0: 아유. 제가 드링에 챙아 로게 바드 한 곳이 권제 리스타가 여기. 문에 칼레스다 카마 좋아.
1: 나 콤보케 배라 가부시다이 카레스나 로게 바드 한 곳이 권제 콤보케 제겠네 칼레제 그 문도 대비 쉽지도 와.
2: 나지 남주 주인 좀 무슨 란지 되기로 봐. 아니 그 로제 바드 한 곳에 담비 한 곳에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가 한번 내게 민도.
3: 얘네들이 공부 많이 잘한 자이나 로제바도 한국 되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잡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느낌도
4: 대줄 함 차지로 고르 야탐 굽주 고구레 죄미고
5: 너지 바주 함 차지 예뉘어치 광제 고릉 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 타 자수 잔놈 류주 이즈 차장 유베 통종 직 표주인
6: 아씨 저디나 계속 주지
7: 야제차차샤 제산제 수지 쇼교디가 가서지도다
6: 로지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고도 자 작자다 식스 포고제 제청도
7: 더도 자감보다 수지 매가 전난되는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6: 로지 파주 페지나로
5: 김을진공 감직라 고르자단 주주를 위 현재 서비스 시경 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굴에 제미고 감니 연결체 광제 고릉업중 얼고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비유 통종 최저낭내 님 뒤낭 뷔제기 내든 유체 현재 칠로 최초
8: 다야 자가 기사
9: 자들레 돌도 주게
8: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낭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10: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시다는 최야 부지 링기
9: 자야 오시 차샤 도시에 초코샤
8: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래야 니메 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리
9: 한리방디 오늘 야우도
8: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 한리방 총강 품세팡 름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11: 아카조르 가시가 종세
12: 송다 비우니 다 쓰임받다
13: 이제 니마세샤
14: 중국 귀진 유감네 탕구 벽에 대모 시로나
15: 기랑 쯔니 더리 신네 안유나초 시바랑자 레오 기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16: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메바타 너군 가바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 두 로스 찍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4: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셰유베 셰셰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7: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 중路수리면제 신주강탕 인통천재 냠제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步必须인 明了大借节节 明年기 年团委员 신투부라 肯穷给我 若你是 비진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 중路수리면제 신주강기 安置苏德给面具起的 사르도对于进 铁链帮电卷个탕 明土藏세 목교르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借语 계세기랑 믹접지 집어탄 미세범미통과 미주튼과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태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탄 모여라 카바르탄 송칸낭 리핑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탄 리미 냠린낭쇼비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샬람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아카절 가시가 종세
3: 동다 비우니 다 뜬바다
4: 이진이 마세요
5: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6: 기랑 쩐이 들이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지 지지지
7: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되모연에 신토블라 컹충기 무유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방딩 주영아탕 미토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타 미 세번 미 통과 믹주 튜브 미 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 낭립 겐기 공중 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8: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年落出这款多, 得新的, 他的韩国的, 那让就三百多的, 也提的就新的, 你那的, 你哪落的就新的, 对, 不是七年多的, 得新的, 对, 你那样说不得就新的, 我得当作为韩国的, 是这样, 哎,
9: 中国这个的卡斯呢刚把他们打个上个电不约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电脑出来见过很多的给他投入电不起死一浪去
10: 大批原因呢林国大见过很多的票呢要我洗不起多林国大见过很多的见过个电脑了送就投入的吧

0: 내가 솜지 더티 쇼송아 그게 주고 주자 접물로라 거디 구시
1: 장영이 같이지
0: 매도 뒤지 남사카 제비나 드링 내주디 하메 바티초 켄조 수이당비네 드링 내주디 수지를 세모요 계속 갑게 제비나 자얌디다 치부이
2: 주잖아 콘스코다 나도 뭐를 요리 또 스네 리미미 파르도치로 요리 딜레 치디난도
1: 제딘지
3: 제딘지
0: 하이타 시우마시 나대유 하이타 게링라 시빙이 바 돈 넘치래 줘시 교수 나님도 태도
4: 용아
5: 라시 체소 세면도 시키베도 비아샤 뭐시 체노 고호제 키용기 펜토르 삼삼 뭐추
0: 저
5: 게링라 태도
0: 장신의 집이나 타링주 요리대 딘자 유사 저위 람사 하고 마시
5: 장치 베지근 가장 아용바
0: 고순체스 제제 난 난칭 다추 게라게 이제네 핑이 숨기 기나 좀 메균 포모 좀아
4: 맞아 난 다음에
5: 장연자 양호 충 양치 아 샘젠줄라 기랑레 터제나 슈이 빙빙이 야수 소리 빙빙이 가면 되게 달라면 네 매도 진짜 과하게 교신 그래
0: 공원사를 장동아 다추 다리랑게 박자 자송아

0: 저 년차 가르치게 봐.
1: 랑게 신음도 샘나 농교도 쓰도. 챤랑 소디 김부대 뉴임도 거. 계시랑게 기지도 다 같이 해비나. 니란 알 파기요. 계시 속에 속에 제뉴나. 남사미 좀제. 드네마 촘시. 계시 심으소나. 디남게라무 군족에 라리양자 고조야 구급스 남레. 뭐 하여튼 수수 미임샷 라수수 당구 세브리 시야서 니 매밍원에 시야 가 기어지 말이 라영 니 가래시도 니에 다는 매밍원에 랑 측인 처음 뉴욕두고
2: 이 형아 내 점점
1: 처음도

0: Jinbo, what are you doing?
1: What's your name?
0: 사치신다지르체가죠.
1: 루베. 하르샤이유.
0: 진보. 상계 두근다야 됐다. 세베 게시텐조. 님십시라 제비.
1: 장거시니 봐. 커도쇼다.
0: 장공제당서버.
1: 주베. 라메스다 노마르바.
0: 더도 장게 되긴고야 문상마. 쇼바구요마시. 공제당 구고시. 쇼바.
1: 계시랑게 아 대신은 거 유노. 테타도와. 레악신다면은 나 주의.
0: 진보. 나의 탄데 김씨 재배가이. 상딩환생 소자. 세바 예미도. 민구로니 쓰지라. 나 부화내 된제. 어려 주지 재비. 근수규 턴도 루촌 캠퍼스에 대비 소야도 왜
2: 공마초 티린 빌로 시고 비기 유자 타메 대비게 창문 유사스
0: 빌로 제고라 도제나 아
3: 루주초, 디리니 창마원조지하고 티 루중 캠프스야디 윤유류 좀리기 잠주지리 전부부 장광츠 잠주디 제동구병이 저주로 비와타 통마 비준치디 하고년 뉴뉴체 깨자취요마리 이내 제동구병이 섭등로라 로구부 그 수천부터부리 금쟁가래 강인스나 사지진부 판미 총부리 제 동국대 이 접등로라 국민당계 공제당 마수의 당자 슈누망구지에게 중국의 첩세기 마홍배 갑주어 하쿠구어 말이 중국의 마홍배 갑주어 가봐요래 길게 마홍배 갑주어 가봐요래 유류 좀리기 잠주디 딱다 민난 트위기 왜 나지 차버리

0: 난 저 영화 당리 난도 요 말삼추.
1: 제제라.
0: 제일니 시네. 콩쿠시프시추. 등을 돈이 썸은 없다비. 공제 당유스야디. 얘니 흑제지 이나 삼추. 다들 시네니 하코스. 코는 시디레리자. 제보. 로티게 나라. 닝아스네 하고추. 미카세게 게지토네 퍼둠치알 쇼와주에지 카다마다가 주묘체고 유스고시 공제단디제 제민도 로스뿐라게 공제단 남양 곱다 중마리 숨구도 니에 제수장야디 남양 곱다 머수니에지다 게급다 미마알 삼르다니에게 시다치
1: 주베 기리랑게시에 베게시티소 니양을 열람바치지 수치레 시에미요
0: 디제교님에 구베세 조개지라 예민구로 랍자머침제 불규라제자 디네마나 쇼야디 중고 갸다다세 갑조세야치두이 디네 타머데 밤니 양세양세용기 갸다다제 바도체베 니므디다 카스칼 수슈메미 풍비킹베 니므디체 턴도 중공 중앙에 구구냠네가 담비리스 코베니무데 녜셉셴추 공제단계모도 중국제품에도 나이지대부유 지부 젠샤오대류 산예빈치다케메 땅아 참표소와 겐두미도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도 이게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도 나란주 사물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도 직신다
1: 고대 나 저의 한국도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 나 계시게 정규영이 내년 제육에서 내 총각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 제 다경 지적배 내년 제육에서 더 나나로 내년 제기 내준기 옵징우 미대와당 영우 미당와 예수 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에 내가 토로듯이 내년 제육나 전수당라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각 입에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대로집에 전남토라 옵징우디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중내 군란 대당지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속의 주터마위 성가도 핀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퇴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내 루트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난초 3년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다양한 기사
4: 차들레 돌돌 주기
3: 자가디스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주시단다 디나기 주지소니 영중의 맨서리 제장자리의 경치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구와리 또 세감의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시단은 최야구지 링기
4: 자야오시차샤
6: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白居丹亚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希罗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7: 新月女岗盆中野狼女岗进女兵上阵，国通就是野东的地。盆中的念头，偏见脱位，偏见也不绝。中国新月女岗盆中野狼女岗，狼火动物汤，卡拉萨瓦，一年为个八百四十六人次，预防八百三十康的撇汤，预防八百三十康起，日本美白，娘们脸汤，缩到囊去，冷血团不汤，刚拉四十六人吧，八百年次汤。 轮中八国平年三个开发所及八百年度月次预防八国脏水康的平面人民啊娘们脸汤出的囊桥预防八国脏水康期七来明年做病我帮年居得盘八国脏水几个月边过年配八了各所修谈到开发的今年我用啊前次预防八国脏水康期七来明年开一八国大供级别是供农具切出了人民啊娘们脸汤出的囊桥八百年再谈
8: 轮中八国平年三个开发所及八百年度月次预防八国脏水康的平面人民啊娘们脸汤出的囊桥三年哈萨重庆杨振罗浪我大昂角松陆地卡巴儿列国也估计初期松啊积极给清白从未堂期听闻城市家所高古的次中一年连年成就银成白从未堂期里平民最基本那么的从未鬼混一年准备况且女主表示恰仓为总看是银 第二次为南国会别别况且谈权切四日七月再切所云南忙了贵的列国人口参拜托年女主切图从所仓门所着年天从一边贵个堂人口你该天年一根切球为在为退俗切不谈狂巧别从所拿错一边再就不那么的各自修银

0: 타도 로케 게실링 공릉을 마비다 대탑지 그치티 사마도 표심 승나리
1: 로스벨라 항저 총계라 망조 체축주라 소요시 나조 표현은 콘츠 근데 차오세라
0: 체딘 시슬레노 마심 죽은 말삼 죽이 로디기나 몸집 베크리 제시 세주 파샤 핑지다 화베 나여 남타 나 차스기세 디줄 후귤러 집이 지마게 바도 타랍 제샤 나 오는 가슴 두 마스비 인시호 집이 지지병 게 지두칭이 게 되제 두 최고 된샤 오이잖아게 디나 그 된제 지에 켈레 초모요 켈레비노 나 무슨 시스제 공제단계 급다 되니 쇼리움 구스무기 공제단계 곱다 슈스이마지 공다 캡차지게 곱다 머슈치 진급 신고지 나 소식되다 저승 멈침 배고지 마니게 배미도 진행 제함도 되는 시대를 와주 공진 부모수 따오는 인생나 농기 여마스비
1: 쟤는 한관수지 대냐로나 대구이
0: 가르게 구이스 키즈 시가 심다 직불이 라사마 키즈 시는 상하 순투르삼 중에 항저 수구 순투르삼 중에 선보 대도는 고급된 대저지
1: 로스웰라
0: 승의장 구민 조유 很多 시야가치다 속도 다 탈주인
2: 로스벨라 쟤는 아주 님도 새로나 한국 루지가 님도 리스베이지 항저 수구 곡성치비인
3: 항저 수구는 곡성치야 리스베이지
4: 당라다 루병장치게 먹은 제자치도가 계급 학생 남다리샤 접시 정다 주고 주자 쉐방 연구원의 시나 심규태중아 규배 삼자시나 한관주진게 자우다 모덕체권이리 진짜 제비나 중국매민가르슈다 싱금대 공연토그리
0: 로지 한관주진 말치머치디 라다자와 하르도 진짜 주도 차다시오지
4: 양안주카장라라 셰바표비 공개 루병장치로 쓰이동시라는게 접시 정다투게 루병장치게 방안대매 자주디 가교우는 공부쇼송게 자와상고 말베
1: 진상위
4: 중심으로 예금이 모두 군다 추적을 두둥으로
1: 주불세
5: 여사수 다들 성지 조바시나 리미마게 추셔 주배 최다셔 숨기 미음 추수나 누구의 기술 대체 항저 조국 정규다 전국팀 진상위 더도 서지청대 감사 다 사샤
0: 송마 가봤습니다
5: 자수 니금 미음 삼 초지 항저 조국 잘하셔샤

0: 방조 수구 제마 쇼사자 기적과야 랭게디 맵차브리
1: 항조 수구쇼니 탄도 장이 여리 니 전고도 용기 항과주진 장이 고송 신경을 교기
0: 노지 라크리베 그래
1: 남자만 나다 니 쉽지 쉬쇼 항조 수구 잘라라 쇼사디 다체는 쇼고 디르사디 난징 샤브르바 장지 주변 장라 카마가 바오리 항광주지 가서 먹다 야구 여그르바 탄다 계급라 강해체디 계사 송급 야구 제비기나 가교 납제 닝도 뭐 토구르 봐.
2: 로스웨라. 추전 숨루라 공출은 안 못해요. 탄데 난징을 고송도 수교업체. 장마기 장인의 유배 조슈 먹추 상마 도차시. 탄데 황산 대부다. 시산 대부. 우산 대부 메교게 저울 카디 제워시. 기세 대부디게 쇼비나. 장인 숨겹 제도마시.
0: 韩光主织曼娜书记将因古松起来持续运营。韩光主织将因古松起来持续运营。永啊，提这一呢？韩光主织干女士，张喜，韩光主织看你鬼，莫得能不。

0: 진보. 땅 알아서 님도 볼 게 알아 어리베. 오늘 전에 탐에 멀진데 녀치오리. 진보. 녀랑 까든 거이 전랑 고수 취재 군민교 규마 잡치오리.
1: 다리 먹답대. 군님 까고 제대 미도. 먹답 뉘베 토네 셴어. 나라래 냠 용표수 소거리라. 兄弟 차 토네 셴네. 마다 장지 균체요리. 제장에 봐도 나 대우리. 라데비노. 라자마세. 장치래니 그 요리. 장샤용 배체도. 예매 록수 타긴다.
0: 영아.
1: 마카규 계기 없다. 라 안고 니샤이다.
0: 드그리.

0: 한과 루디나 마랑 루비슈메레 마랑 미엠송자 미미딕 수시샤 쳐오레 루디온 춘주
1: 루디온 롱유엔
0: 니에 셈나라 랑 수보데로 챈승비 수보데제 먹탑 균교차디 시블레 클래컹데 장경아 만주련계디 중앙카교롭제나 트위티체토베 돕쇼유자를 소감다 전리체고스 세바 지고 균교다 카교기 겹체니 차야제 접주소울에 노준춘주 마라리 유치유 장경대대 탕쇼색토베 메제스바토리
2: 기대제 봐

0: 이게디 체인을 주교
1: 라
0: 아 아구장라게 랑치도와 더린 유도 졸라니 매제 처모 르르데 초기 전에 거진체 물로표니 독지쇼 아 디 아구장라게 你这个人不用送下 让给他们你的养护费票啊增了去年底呢巴西的七年牛头皮养出了难的话巴拉光可就一年你们都拼不多看他做出生学术让个巴拉了特别多啊听我北平的杭州的几个天给你送对你也干不多是的对我让做昆明连那么多空大头亚用我们多欧盟了嗯看他们全大你做出生学术日呗
2: 哦，对，晓得。唐古的原因给越南轻易是的。哈哈。现在巴拉个美国巴士的原因了。
3: 难打不过，难打肯定要买的。
2: 我们那天在哪？嗯。听到你不的，现在就原因哦，昆明你们都七天的用过了呗？
3: 在哪张？
2: 俺就开去了这半年的。
3: 嗯。
2: 隔天就俺那昆明那接哟。
3: 老爹不去。就破山。 계속 가도 꿈이 늘 좋냐제

0: Tsenri tang tunbe dada le jiswa tang tsuwa tuku chi. Tsenri tang tunbe namgyu le tsuwe ting zui tida si. Zuma lingge bong kamsa. Tandik na zui sishin buti mi, penchung tsenlo le zenri. Tandia cha ri, chechen jenki la zi gyung yung an pege chen buta. Ye kyung an pe ju che wuti ya. Chechen tenja tegi ne du niri si ma di ba ri. Ngo se tuyuru tuyuru zhoxin yubi. Zun na ki tsuku ta, ne du po ba. Cheng si chika chi bu soge nyinga dao du tun si yubi ti. Mi gir tang, ki li, ge gab je le kyung gun tang gange ha chan chen bu su yo ri. Dedi, chechen tenja sung gyub lam lu su gyu ti ni. Chechen tenja tang, ge gab ki kewen sung gyub, jima ki kewan gin sung je chi bi, lu mu ke jin si cha yu. Li cai na cha ye ding jia la zai ke ba zheng guo gang la ne qi ren ding jia dian bi qi bei ge zhong ta tie nang du kuo ge nan gen su ge tie ne ye xie xu ge ji cha ye ni zhu tie min nan ge le ge ta cuo wei cuo kang sa ke yu ba ta du ne an cuo de de bi zhong yu ba ta qi ji zhu na ke jie gui yang yang si po ne qi ren qi ge ta ne du gui bu suo cha ye ding jia le zui tong gu yu ba ding cha ye ding jia ne dun tie ya ji cuo pi ge ke chu xi ke jin xi du gu yu
1: cha ji pi ji jing wen ne xie bi na ding jia ge ne dun tie tu bu da dun jie dun si bi xi ji 변화 체인 안쇼기 니도다 신디 니도 소네 다디 APT 세야기 제괴디 주이나 만주 세뮬린 대비 내든 속도 매버 투용 것이 티 긴위베 내든 주송장 더도 내든 만부시 정수 수용 것이 자기 된자디 단디군의 세비나 다 통마 자기 된자기 도시에 돌아온 것이 니부디 라세지 제장 안주 정부 송급 제비 날이 내래 더담기 랑자다 라세기 랑자 세과 중세디시 정부 송급 제당래 된제스지 자제 구조 제배 말하기 계량기 내고다 시장기 계제 정신의 시기제 아니 법등기 인부치 등기 제기요 디나리나 인부 당부다 인부 니바 인부 순바 인부 시바 인부 나바제요지 인부 당부디 있는다 인부 마쉬디지 디나 자제 말하나라 계제외 자라스 맵 마세 아니 디 내고 발상 체비 내래 주긴 디 마지 인부 니빙원의 시비나 계량기 시장기 계제 정신다 계량기 내고의 계제 정신을 따왔다 기랑기 자기 말아 난기 시장다 레고 돌라 팁치 중의 대제 니 디나 기급다 미길 리공체의 주비 경군 치중의 시제 니 지금 된 계지 거지 디데 송자 만주 신방나베 말아디다 지금 토슈 인스 거지 디나 기급기 체진 말아 계지슈 되지 계진 난기 계진 되지 등을 돌아간 수 지금 숨비엔라 계지 체진 말아서 거지 단등 안 수이나 자외 된자로 정규기인 구성 지구에서 세겨지 跌贴了那定人生骨松药日了全用金骨松药日提议呢你那段时写笔记蓝星他去接的不提这些接着他的麻辣忙不写给两个的七星药日提议呢了点价给那不写作的几个月人给一些不说给两个药日满足没得人力过零对三吧团委托查级点价给那段贴了人力经给一些不讲忙不撇出去药日提议呢点价给诚信民众我催促节节
2: 中队现在的中队一些节目的团别点价给那段队员过去第一呢团委托密特不是那个垃圾给配置节目形式这个点价的给让给垃圾军舰没有配件桌当团结这个点价贴给那段三百团员过去提团安全那段三百提大的密集提送给他就觉得可团结不是垃圾给这些天的一年来军舰没把社区车型要去别呢人店送用你差来过的比卡地对面哪里呢 价格给电价给浪就要是，别呢，真正的价格浪就大，贵钱养这个价格浪就大，很多，真正的话，所有村子，听说他们呢，天天吃些那药嘛是，提那些啥不哩穷味那段时，工作些别，没得人流给，你去给闽南给错了，运动做些别那里，你上班，提顿给电价给那段啥不，点点退用过是什么的，提那了，时间做准啥不大。 武器配置是我天然需要之，他的安全一年提供给武器贴人不送给这边店家给，让这店别提醒月，这些的呢，拿在设备配件的，对不起。

미르직 칼레라 게조와타 뜬 티베 마오웨 슈누츠 레그디 낭투 냠슈체예 赵东阳尼, 赵福州塔, 陈秀林起, 出过你不的这了? 사향派以能送, 미럽送不的也是。 罗吉给孔, 사향派吹借能林起, 美翠如间土, 两个亲友为 赵东阳, 他们有些能林土, 两个人切的, 能送往西恰月。 波来以新德巴塔, 巴来以能林送往列, 赵东阳给森光说, 토르메기 겐지식 코베 차된도 법에 소와 서무총유 남조 땡도 유에베 바바타 도르치 자오동 양기 겐코로 벨레가니 대외 십자타 지용 정신 채우유 리고르토 조와피 타동 메수기 응외메 겐자야 레비시레타 메균 고베 치자레드윈 줍괴라 티미 능리난기 지신 계자라 강레 유메타 보타 지신 소기 뇌베게 유메소라 토나 체구기유 Kobe Mingnang, Nalin Dira Sungyo Yabu Chigundini, Mirim Ne Mirup Guru Chebe, Kim Guiki, Chasha Chimbushila, Zigyu. Namjo Topundini, Kim Zanjiki, Legata, Tsua Nyamneki, Drende Double Kuru Yujin. DW Drendini, Mu Chigazam Yuebe, Sai Hamba Chuja Nalin Nangtu, Kyun Gu Yujin. Kwanzu Tumoto, 能林给电价送信月了，体位塞罕巴能林列端别热瓦塔铁心将信月。第二个月半呢，我将热了，羊我将困那么多，没不行嘛是。腿子细不，啃肉是硬肉，你给云叫你，其中能给胳膊打了嘴。 Dini, Haja Nganbe Kuryo Chuyotu, Mitabha Dini Tabe, Nanglin Shizhila. Ta Yuen Zemlin Toto, Shiki Cheshu Yinbe, Misui Nanglin Shizhi. Dita, Zogjun Chigeni, Sai Hanba Yinxin. Sai Hanba Shibani, Sobyo Ge Nangtu, Zebe Kuli Shibi Tuenyin. 第二年，华北汤国塔所谓托干给镇长组内员，前年初子们接到阿吉拉长生意员。第三百龙出局，三项八一没入松柏，各级别准七百局。听闻前头一天被杀阵地，我将有六件被能临时度锻炼。 三年的个忙作期，错掉苦肉，累赘七八团扎，健康设备足够了，关键就是把电费、白电省不起了，就是。那在吹土，联系的队员不来，打不了车又紧，级别打不了了，所在忙于清洗内务。 关注你，乱和张北秋公所策划几根旗，伢吃着隐形。你的，恰如我们推着你，许多里边，伢的是谁？伢的是你，却他们他，确实是养龙配送所不预备容许的汽车难度，现在从哪突击去？关注你，这期就读全部是一百万三，体位，上海版健康科学科技规矩人心及实践测量机要件是热三点七。 藏北军控，麦多的景点，木密的南侧，真的培育，得吃的奶茶，天气晒很巴尼，静静地塔，华北四国的七龙岗岸是一百万三，体位。 云中就规模执行，克隆列边，蛮多动不着心。龙部，我们当然担心越容。他家龙部有车的车队抗压面。罗局控，中国东华浙江新北龙路路岗通不铁，难得的组装签约。
年底内区别弄不着，推体内松，偏远民众还是电影。迪卡尼，我这儿对些内就是阴的，体内弄不落了就是瓦特。且嘛，咱们来求助哇！我们去娘俺们汤金店里，谈谈母妹给那个领导求助。

디가라 로시보 감시 체싱 남시 청아라 첨부 유해종 자지신기 퇴공 배송 소부유 디가라 자가 상부 유해비 샤워 시제 모제 고만도 사금이 디게 타도나 제기 계속 뉴바 야부시 퇴기유 직직배 최네 콘소의 중마 정시의 인식 대 치료의 두 정부 타주의 동료로 편도 침부해 예게 치다 파대 배치 샤와 시저표의 라주 니부 개불로라 초원의 개유배 남주 라주 뒤로 초원의 개유배 샤와 타 동도 용급 고구의 인류바 대잠 퇴짐해 롱오 치자 링 폐교리 침배 믹스의 기수입 개준디 관저 속자타 제주 체네 나제추 똑진 시도 체규로 고견 챔부스히 원야 튀기 추균 리메 최토 관저 디랑앙 촌에 톱된야 관저로 믹스기 초덥시 유배 원기시 교대 지원기 소장 디주니 튠제타 제외 추부시 셔조초 게마타도 유배 최디남 부세롱 관저 아르시 샤웨 교조 최기 지주디다시 아마 터리도 소야 기름 시행기 따도 지금 시 교소용 규규 집에 급수 시큐 믹스에 기루 다르시기라 땐에 갱구연타 초고로 송겹치기 대야 소외냠요 표송소업의 유무시기 고치네 교소용 년개 내수 판론바 지기 유바타 시주타 갱구연남 교수의 기인에 조그 유해진 개불로기 샤브남기 독자직도 지인에 꿀송기 남바식 차바르 체유

0: 개배 서지수 제시릭 표숨 소보 여배 토담미네 세 최세 사트식 레지치 지게 퇴수 컨스 간사는 요구타 로마 쇠바 최기 여진 줄라웨 로컵자 타르바 동금에 야르기 퇴수 컨스 세지체웨 토가나 제타 자당와라 퍼규 출규 지기여 정종 코요키 샤와 처리라 대낭식 준비마세 대외 화베 지기 샤와 처리기 교조 결조 체교로 제외외 낭지유
1: 다와 제바라 중국 사즈카라 사주 체외 간이로 河北 承德 이무란 소베 라와 세제 퇴부시 차유바타 차도 체외 열기 퇴라야 네게 죄제 세수도 니슈 쟁을 내 개기매

0: 미디리
1: 토고디강라 송상스 티샤
2: 지디줄러 미디 체스럽다 송상스니디 예니 수이나
1: 케나즈 직세러나
0: 렛츠
3: 지랑 체메드바 야르모 집에 가라 가산레 도르친도와
4: 어디 뒤
3: 더도 나서디 도르치비 있나 패지 체메드바 냠조시
2: 인기 말이 엠질라 나시에나 고마나다 나낭다 미두 가게 직미도
3: 是吧 나서디 네바 소르나디디 베디치 차버다 랑게 타다 토다 즈즈리 샘제 마셰피 라브에나기 레그 참어 샤제 타데 케치슈디 예수야 우겨버리
4: 기랑가 좀 타세. 냠라게 되게 도저히 안 나게 쇼사세.
2: 지수. 엄지라 녀시에서 도제나.
4: 도스 차르테드웨. 엄지 손라 순예디. 제가 그 매종 루 멤버리. 그럼 메뉴시시 메제야. 리원기. 그 증상시. 시마도 맞은 용수래 더 솜스고지. 진행적지.
2: 전에랑 갤려와 야줄아. 코란 개원치부터 되이네. 냠제미도 야가라.
4: 제. 기랑게 콩고셀니에니 돌디부제 맹갈니세 쇼시. 엄질하게 기랑기 뉴시디. 케뉴교부제. 디네 지롱게 탄도 니가 도스게 샤송게. 니엘라 멘주도스루. 니가 잡다. 멘주통. 디대체는 케뉴 소토리 송게.
2: 对着你有着了原来空闲了年间面干掉应该小青给这球人看了孙女有马蹄对不过钱不假子突然当过马蹄拉不着那谁呢他路然后谁去了不对小青给这周天给梦了一下阿雷我来了给梦了啦来来来
4: 俺们在这里，俺们在这里。卡车多，给梦那个小青给莫拉去东西，俺们在拉扎有罗所谓。我住边的。喂，俺们多用的。啊，这他的没去路有了。呀，过门了。呀，啊，这。俺住也。这过门也有了呗。啊。让他到破桥去送葬，做最前面两个跟前过来。冬年的，让你让一边啊。这是冬年的让一呢，你把他开了过来。你都没。
2: 见到冬年的，所以没让个同情我。是冬年冬不的，俺打着我卡着要的。小青，把拉里亚这些要件给，也你给这些不的。
4: 这些要件肯定是些要的，能不就听这些？
2: 不的呢，给这要件是。
4: 能不就卡这些是？俺让个巴不的。

0: 바베 살롬 좀 봐봐 주고. 응가.
1: 응.
0: 더 잘 챙기고.
2: 아지, 小青.
0: 엄마.
2: 부, 근데도.
3: 나는다 먼저 뭐라.
0: 엄마 기라니 비교 말봐.
2: 나가래. 차올다용 비. 요마초 가래.
0: 용아 용아. 기란시다. 내가 재미도 잘시다 재미도 왜. 도대만아.
2: 나 같이 재심도 그래. 내 차오 바우리. 나 보기 시지 인생 비. 今晚吃不恰松的点点热烈吃个哩
0: 好,怎么了?
2: 看不上去这房了?
3: 没了,明年就吐吐的
2: 明年还过没松,就吐吐的
4: 什么啥事?我就说上来给你这边我吃这边的
3: 欧年到不了,他欠呢?
4: 我就上来也是吃了不得,让个点边一浪先生 也是一
3: 王的,欧年到不了 你也没了东北的事业的,再去送的
4: 哪个的龙民生吗?穿了去下 제대 몰라대. 상가 동유미. 단다 방타쿠기.
2: 루토니 도블라. 황小青년 루초이. 나가래 루초리아 규응유. 남규 숑차주 사인 마세. 자치슈디 불러 창디 두시시라유. 제자 몰라디 먼저 小青了 많이 가요 제유기리. 리 많이 가요 제요리.
4: 하, 나도 방타쿠시.
0: 세세. 띵이시게. 네 삼던데. 견고게 뇽셰흐네 튼튼제 양스퉁구 요시 야메나 능구 퍼퉁체 야메나 도다게 배체대제 구습제고 요스그리 뇽셰니 견고라 제포요 마시 네즈디 만즈리 톨하자 기라 톨데브나시 옌니 바르토뻥 미세제 예폴로 가르퉁체제 지소마 렌시딩
2: 아메라 로부체오 텐동아이
0: 잘못소다.
4: 다다모 장쇼이도 니 바바다니디. 레즈 최주 낭니터네. 다다 진수 챵챵유. 지자슈디. 옌쇼 람터데. 모 장쇼이의 동배. 모레슈스. 마즈레 뻥미다. 뻥지 마무디히. 로브저 샤신키. 모라야 람베 차슈디. 치군베 레사인베 샤슈투크리.
0: 다리 많이 가요 제수 밥에 넣으셔 쓰지 마셔
3: 마베도 검셔
2: 후 고다 마리리 디비도
3: 걔는 말이
4: 出站下了从的车水突然是不是就看了你也是陪陪三年年的王顺来去洗大街前的就是嘿出站下了能丢点呢点点没退钱下没退钱是马车上没没退钱是王顺去洗你也陪这天是给他你个来卡斯对的出站下了你也看到了虚无我打的王顺去洗给别尽管我得跑下
2: 你做养家了还没用个什么我问你是他是谁俺打赌是吧听这次了对夜行这三四年的你最多生病俺老缺你带么事俺让是养家风声了接着的能打不好嗯嗯我是哦网上了学徒七天前就念给宋双才去切图书会切图么事给我起来
5: 야, 녀석 도스게 신도시소다. 아자라, 맹간에 던져줘봐. 공연수 나들에 나온 말이 개징 말이. 개멍라, 그랑게 小青라 룹세크스 나봐 토체나. 톤지 나온 말이 小青 장시라도 녀 단어 불리야 이게 좀 이고 룩비유 룩두디 전에다 가네리 표유 람산신기 표유 람산신 말이 그랑게 야올랍자리
2: 通知那马里我里你这个呢就让放了通去你这个定给日下小青我怎么通不开的把了你这个定数给定定青路青路干的定给果然如果这个推门的下要是来送给你妈你还过不没谈的你还过是果然是不是开口那给他起来的话<音><音> Kiran pu yaw tida ji yudu bop shirai ki yigiri. De bop kari kiya yori. Nian dari si chwa shirai yori. Nian chi na le din. Nian chi na din ya kari yori. Yine rang baba kyungu shirai chunga. Nian chen na, chimlu li chen na ma chibi jie. Nian ji li chen na ching tak tari. Liang ju bu ke zi yun le tundu shang rang chen de yori. Rang shu da nian ji li chen na pu di zu nian pu da du ya du ye. Riba. Ajala, kira ni de jo trouble. Ju zhan fa la nen xin xi ju bin yao di de le, de de na me yao ji de ri. E zi ran ge zha xi xi xi su. Ge meng la, si ya le, kira le mo xin mi ji ri si ge ji bie. A, ji le. E zi, mi zha su ran na ma lin bi yin ne, su nan yu bi ran ri. Du da, ge yan qie lu qun ju ning ji bu. Si du le ge jun bu tin zhe ji na ma ran na su nan ran ri. Nga zi da qin le su nan di yu ma yu xi mu su. A zi, a jia la. Lu jun qi, ge m kar ge du.

0: 야, 내가 같이 걸어.
1: 진디다, 고마치미드.
0: 레스.
1: 야, 양경수씨도. 行政三度回。 민두, 안전시켜 라치를 태웠어. 재능에 흉내가나 구대히. 콩크디 로피 유미 소무쥬. 개어마시, 예 구대쥬. 기랑쥬 뒤부채, 군대 흰의 구시. 마 중인다.

0: 다 자식 봐주다.
1: 수시.
0: 부르샤. 팀접송라. 가리. 왕순게. 양수도 접지도에. 용아, 신수. 이엔도비 십주변디게 신수해. 용아, 제동콘소 조르모주.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뇨부용 난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구창 파기 네 토다라 깊이 수다 그랬지 신디서 지딘디네 매우 잡시 그라도 신지칠을 좀 요매베미 손나티디 싱그마리 게제 스치니게 세브시에 도마리
1: 구창 파기 랑가 토다라 기야 라소소 민 오마 베사스디 딱다마 대비 나와마 중에
0: 딱다 대마데 다야 하려리 영원의 신어 머시와 대규수나 디 앙탕무지 토탄게 가르비엔 토리 마탄다 고야디 소기비야 무리
1: 라가 토탄라기 구장 팔리야제 가르치미 될 삼다베
0: 니 삼다비 삼로 파타 삼수다네 빈도도 제일 삼다메
2: 삼마담 가르기나
0: 삼다야 가르오리 딜레마니제 예술을 세겜네 그리 게임에 봐 걸레스러시 대단 표현이 삼르다야 특수비도
2: 고차파게 랑 토다라기야디 밀세 만두베 미유 요리 삼마주베
0: 예코 네수이베 용서초 네주 첨부이베 용서초 이네 민항위 제사 디제 삼당을 과요리 다다케라즈 코시자 니나스 야레 죄도마리
1: 신지산 라슴제 쇼마리 라가 강행 아주 제외선 봐 주셔. 더더가 주잖아. 지소 시빙기 로교리 주세요. 디테일 사. 로티시.
0: 제노 토체나 슈히.
2: 샤오칭 티산 근데도.
3: 알레. 가산도 봐. 로중 교수체. 제목 거 거기. 대자 개멍나게 수지 나자. 잘 치자.
2: 시베. 어. 전에 야고 충부시. 수지 나제. 전에 상게 토체나 슈베.
3: 슈비.
2: 그대 슈바.
3: 你给梦了突然醒托起食物语上街米走突起里不一村也开这没变我是金雷给刚二弟年对东西开下你一起不许多一年地困家中四名上街给拉这些听这场不阿语金雷给其他女别老大你给梦了这呢
2: 是给要嘛是马上不可以有谁你马困把下下你出来时是你给用
3: 接令我接令给接用马来主意的<笑>

0: 다자 고야 참무 총수 이내 딩아 고야기 초와대 마지 마 연토리 유두 슈제 준비케 듀는 남샤 년다 겹 수니치 기부 시라 유라 추다 냠모 쪼부다리 이내데 미다 사지 규미가나 니니미도 타네 기지시에스에 정미도 모네 유부도가 니 신기 중국스 형게 나타르바단 시마지 넘지마도 새가 용구지 니다 샘자지에 대니 남자게 님을 교육하고도 넘지마도 뇨부차봐 가산하다봐 지들 악세 뉴시베 冯路기 간에 뜻순시도 덕보이베 계지 터린 가봐 차고샤 생각보그르샤 冯路기 소멸포모 전샹유를 겸겨르샤 다그리 다동외매 소멸범부인 차없이 가봐점에게 전샹유를 지주 가봐점에 수제업쇼슬럽샤
1: 미디 冯路리도
0: 다다 땡키야미도 이내 녀체나 땡대 冯路가 아스다 좋아요를 썸기 님카세시에라 전샹유가 태완러 유고중에 속부지나를 민겸 태완의 로유도 뭐 유정외보 카세시 키연배나라 카치라 녀주생구 천다도시
1: 녀주생구 유정외부치에나 디 생구표 천다시 프랜세 알페르 추된다 어리정왕라며 숙녀능시지
0: 다그리 기대세배 전샹유기 게르스도 다세치도 뭐 태완로마도 시달치미도 라게시에 다그리샤 녀주생구 동문에 싱가포르기 천다시
1: 딘데 소비나 직전의 권조 태완로 冯路다 양나 冯路산도다 도대체
0: 지르다 다르샤 지디세베 모두 전샤 유조세 유고 소부대 딱제 지도 권조니 셴베 전샤 유게 문에 태완로 범지다 투 처음 이스기 싱가포르 대 유스럽샤 내셰부디다과 싱가포르 유고 소부 티그 유사 제사쿠 범디다 가바 앙자 샤리 체제 제라 저와 시비 체샤 디네 지디초가 내셰바 전샤랑기 파르딘드 제라 그때 체브다도
1: 디치고에 요마리 딘디 전샤네 이기리
0: 다리 맞아 내셰베르베 가바 앙자 시샤 전샤랑기 싱가포르 시브레 산넬 티드 와미슈고 신의 터스
1: 집주메죠라 봉루스니에디 女婿、公孙女吧，先不要谁。
0: 你身边这些的，给些大妈这边拿去呢，贵些大了，贵重的身边。俺这俺这下去别人家有谁？你也去给了，大姐家住酒店去陪着，房路土地都便宜。你也当生病，你也拿不上空人了，你也上学去就，让天下彻底去。
1: 对是，现在两个贵的姐姐，团队经营的。
0: 有啊。 也行是。 라로디보제 비리퍼스드시 어 이내 녀랑 시에이다 다대튜브 녀마다 정마지 실로르 뇽스트 리 게주 뇽스체 와야 녀를 타기다 강에 가르유네 가바지오슈 와야 타기다 되아
2: 야 자시둔다 So kawa kya kuhi?
0: Fenglu li.
2: Fenglu kente do?
0: Nang dami do. Nye ko nguansai shira ma shi si tenggui chewi.
2: Mi di biu le jingri. Nye cui la ba sim du biu le kyo ku pyo suwa. Cang me, ko rangi mi yinba shingri. Du si chin za, ra le nye ka cheng ma shi ba.
0: Nye ka da, do si yu giri. Yi ne chenpa yung ma shi.
2: 花团结，
0: 奔波建业的阿妈哩，中午过节的，真做菜不哩。谈到十九来公民，快点儿去六个面子，我们就买多年做两个，今年个个哩，穿来吃吃个哩。哦，啥吃吃呢？十九看年过去给年，什么用个嘛是吧？看嘞，去年年什么样哎？来了不可还要嘞？什么来嘛谢谢。
2: 苍茫安坐，吃起那水药哩。我是，二弟看别走路苍茫泥擦死，让爷老不能行，农民水民没提拔，公司民多年牛皮。
0: 要不穷下。
2: 让对的，进来也结束清一时期，去是对的，肯定算了，该有着。
0: 中期送这些，俺做中规没着吧？
2: 用啊，且呢。 中路做切的。
0: 空人给新旧切记，让咱们上去接了封路去其他这其他的鱼，他去哪死？
1: 都别说，今天空人呢，做不得那不成？
0: 别个的你，凶手看过路段，去还应该让了兄弟清理。
1: 嗯。
0: 封路真不差我了，就土兵呢。你最后干啥？用刀抢你？今天俺最就没破地个，快接不落去，光三表演的三句土里。
1: 土样么？你引进连接都不许叫。今天其他个艰难呢，兄弟难过的。阿爸的封路能没都过难过些。你可对了，封路爸爸你是去跑游的，是个。其实你最早拉皮呢，俺最先去看呢，也蛮难你无马的。
0: 让孙振嘛去，爹年龄大了，去去。等到再三不去下，封路的快上的不住，皮个装进那带下是个。咋去的？跟着去走哟。
1: 这就不用你出去吧，记得特别需要的。唐不敌，谁追的？一年熬到三个婆罗啊，谁追随意下面子，特别的，点点用嘛是。你不敌，而你，春节年尾没事，出去也得的。你许多时候，封路的马叫年尾的点子，三年他个军队了给啥些，点用也没多。宋不敌哦，我不行了，春节打点钱的的。你许多都。龙不尼给，听路的，听再说，长马开巴有脏，修图给不对，退租，全部过不去，别养也没多，洗不得，老子给不接，出车也得接。我毕业了呢，封路的土这些，要我接，老子给不呢，出车土都给得意。
0: 我人生不是经过了些，让他封路真不有脏，让这些个当不赢呢，长票的社会。那么这差距别不得接。季节的配备不用俺忙不起，全家最要的。俺做的别打错的，这个跑巧了，俺做连接差，控制兄弟情的。
1: 给咱多点么？俺毕竟累不得啊，你最先道歉。西边接头三不许走，接头六大马接光，你来给咱连上兄弟。
0: 毕竟听路打龙路，俺是打下马的。封路能行个不用俺得做，老板我有账，地平接点人，账期不赢了，赶俺倒是拆着打。
1: 啊，什么车队员？
0: 拉巴都三年去了，建筑队听最明的里的，皮个这皮呢，面色绝没起来。年巴都三年前的，俺也嘛接不起。三年的听两嘛接吧，其实最起码说了，说说得不能星期六嘛去。
1: 叶先生，
0: 我呀，打车去抢救。
2: 小庆，爹一边。
1: 爹玉。
2: 小庆。

0: 시그 참다 밀러 저거 제니 도스히
1: 네 기라 네 제가 내 돈유유 기라 십주비 쓰르주 테리 기란 제바 갑시라초
2: 어 띵아 되다
0: 아니다 공무수 아 나이 갑시라초 개몽라 기란 고즈마티아 나다다치 레쇼히 다친 兄弟주가 주니 손자 티리 레타 제제 람쇼르 두서 기브로시 小青了 구지 야고 제도에 따가 용히
1: 나래 小青게 쓰기 쿠란티산 저와차가 兄弟주가 주고게 쓰랍자 언니게 칼라심부 쓰제 쿠란 피규 제비 小青了 투제낭 마리 나 유베시고 냐다도 야오치기
0: 형아 형아 형아 쟤너 나니엘 로중인다
2: 어제 마티아다 쟤 망고 뒤대 뉴제 야매 도스나 나의 세수 케이비유 니에스요 게나니게 자조시세야 봐 디
1: 디 포메트럼 디 지레 맵자 야면나 게라니엘이 야피에다
2: 시시시
0: 용구시베 저부숨마시바
1: 게능마리 도아즈 네크라테스 니에치죠 게능마리 야피에다
2: 시시시 게멍라가 슈바세야
0: 영아,
2: 괜찮니데?
0: 별로
2: 이제 쉬우시. 도대체 니에스. 니에스.
1: 도대체 피게 시안나. 야피.
0: This.
1: 대슈다. 그랑 갈치가.
0: 나 개똥맨. 강나스히.
1: 최다 땡긴 여전히.
2: 개몰라.
1: 로.
2: 빠르게 나 되난다.
1: 아, Let's. Let's 니에치죠
2: 쳐. 뭐? 그냥 쉬우시, 쉬우시.
1: 저거도 느꼈다나.
2: 먹어. 쉬우시.
0: 야우스이샤. 나무시도.
1: 캐나즈 철시 열스이.
0: 운이 좋아 잡도.
3: 나 로용기.
1: 샤치 로용 배 규릉디제.
3: 아자 진주. 개멍라. 예정 유뉴.
1: 빠라르피.
2: 샤치 대주다. 불이야 키쇼. 캐나니 가미나시. 나 주다.
1: 쇼다
2: 왜? 랑크 저제 지마 개멍랑 저날 피드 랑게 니네 나 피그리스러와 그뒤 내 로부터 피할 피그도와
3: 지랑게 아자신라 추윤 뒤에 나 송금에 도와
2: 랑디드 근데제 아 나 칼레 로그이베
3: 데 마트에 랑체사 네 지디 첩사라 사르 저기
2: 칼이 첩사보 교 찰로가 교 고체 로교

0: Kenani, Singapore Piva, Tabumito,
1: Tabuy,
0: Yi. Jenny Kenani, Gutiche, Dine, Gorsica Tigi, Singapore, Gimstak Yota.
1: Did you know? Not under Korea Samito. Not under Pongluk in Yajanitu, Sindu. Pongluk, what do you?
0: Kotonoki, Rogatina Tigi, Hangda Miller, Tensha Lans Tisha. Lucisina, Yingi Minche. What can Wogi, Pongluk Asisha? 이게 죽다 그리 그리오 기별라 리다 소시 다다 방루밀라 로프트 스타샤
2: 미디 롱주 지구열 생포 쇼다 지도 체업디 주제 털송에
0: 단다 미도 혼자 단다 심주시기 만주 계진에 등에도 전투 휴지 세가버 시슝라 랭게히 방루무 정무 선사 카지 담제 제사샤
1: 뒤대신의 여도 방루 카지 되지 맵지오시 Singapore station ne zije ya kelen song.
0: Dichi da Singapore. Kangis na ngaz da Singapore phala. Jiju khen ge xia yo ma shi. Jie za. Na ra su su sam dang yuri. Kena ni ku le khas. Ni le yes kyo na. Xia la xue sa bi xi la ke de ne mi. Ma na su chu du na to.
1: Ta dang a bu ri xia. Ya mi na feng lu de za da xia zhu wei.
2: Li, kha la chuo mi du. Ni le ji da ga zhuo.
0: Les. Jian de ge song jiju xue yi.
3: 小雪,让个老者,这几步了,老君要不起了,我。Liz,小雪,我得买用空了,让个忙卡巴结冰,让老君要不起了,他都,恰上位,将这里边,恰个三级了不是。阿里,是。呵呵,全国穷,嘿嘿嘿,我得全国穷,让个阿香拉里,都别查个的话。我是阿香拉,给他投票了,新加坡的毕业的,兄弟主编一边。
2: 找不着。 제마 양세윤 군이다.
3: 인거 중. 야.
2: 야.
3: 디카시.
2: 디녀 랑사 병군이다. 상황 양자디. 랑아메 제가.
3: 뭐 아셔라. 디카시 쓴 것이.
2: 小雪. 林시. 야.
3: 응. 오늘 뭐고.
2: 하. 디녀 선배 선시 잠시. 랑탄다 차신 라브 저 부유자. 저선 시라 주고지. 제마지.
3: 然后旁边拿起锅点点的可怕等个人啊快对了他的电脑了没有忙不不长忙拿着电灯给要的事情工作也不长忙俺做了一起锅的米同学写了九九要嘛的我阿香啦叔叔讲过预备是我米同学写把写要嘛的嗯这
4: Kunzu takzin to loku, o gyokorda, tando kangu chimbu nala de, ge chu chigshi. Yine, na nine che, bogu tizu, rinbe lopchi ne chitin che su, gyumchen hina, ge nala bongu chibi pama ne chui la. Kunzu benjo yungku che che, lopyu le ge mutub che, lopchi ne ten che, zhungko lo gyus labri si hi. Yine, bogu kachi, lopchi ne tundu ma chibu che, o...
2: 低杠了,边角用户买不到,旁边长地切子,拉着你停接连个切过去,我那个也是想。他个咋不?控制堂户那张了,七天七十几,马下上切不起。前三连卡的钱呢,引起出马小空了,出来就不起。这么着。哎呀,第二项给,三百千亿,给谁让给马连不一呢?俺弄那么多啊。
3: Kulumana a, nye lin chi a xia la, ta xia na.
2: Wari, ma da nye sang da, jie ma ne Singapore le gyundu xin nye yin.
3: Mu ne la.
2: Xiao yue gyogu yung gu ri, rang la rogu xin gu ri da, re ma ri. Nga zu bai di bai sa song na, rang na la kala sa ga xio a, nga zu rang xin bu di le sa
3: xio. Les.
2: Wa. Jie ma, gang nge kar tu bi ne, nga cai ga xio a, nye nu xiu yu gu rogu xie xio.
3: Les.
2: 看了你也不能。阿夏拉，先把这个皮。 你可巴西里。
4: 嗯 ，yes。嗯。
2: 喂，阿姨，所以呢？卡里，洗漱看阿姨。我老天爷是谁？黄子，苏大度，杨方大清赢不了，我乃徐虎大吃不下。王爷，唐一达，小一达，唐一达。
4: 阿夏郎，
2: 来个光的，算不休息多。
4: 嗯嗯，
2: 看着。
4: 是。
2: 哦，王姐，先生回来送啊。
4: 哦。
2: 哦哦，王姐姐。
4: 刚爱。
2: 啊，刚爱的，刚爱。今晚那刚爱开车比呢，俺才敢说啊，先送的。
4: 我那刚爱也没得。
2: 啊，是，底下底下，让俺几个调查，让个俺们能行。我那西穿过休息多，刚爱开这车比呢，琐碎钱才行的。今晚那去，今晚先说的，我。儿子，卡拉退出行不行？卡拉啥个着？阿香该着，新朋友啥个抽着？
4: 嗯，
2: 卡拉啥对多？
4: 用马是？
2: 卡先生。
4: 嗯，广大老百姓。
2: 卡拉南山山头的。
4: 咩？俺老百姓说话中心，芝麻人打下来。嗯。
2: 用啊，芝麻人打。
4: 妈，你们哪来？芝麻俺新朋友说的。
2: 难道不？
4: 我是中英达，拜拜。中英达先来，拜拜。
2: 罗总回到去了，
4: 拜拜，拜拜。
2: 嗯，拜拜。

0: 로딘소 통마 두림 십주간 그 어디다 세번지구의 로딘소 총기 연락 십주간 피해봐 그 수쇼이 디링 총대 두림 직랑이 디이나 로접게 콩라 펑산 총기 라베 왕순기 간수님 이세부탄 범춘주의 재임 체배 교시디인 교시대 안주 십주간 그 로딘 샤치루게 방다 재주 체부지 왕순 교시 통유 카세 미부탄 통내 원세 퇴부체 방다 말라 주토미도 이내 리류 중게 류호메 세베 주시에 방다 편준 사주 토기라 방다 말라이 자외찬의 주배 간라 방다 편준 겐데미도 제장 안 주체나 왕수기 주시 탁주 노출이샤 샴라 두림 십주 칸기 중도 팅기 팅장 高라게 송셰는 그리
1: 생계 감사 두리 십주 칸라 연도 총기 예라 십주 칸기 표에 년수 조지 우지츠 제퇴 통지나 징안예 연도 총계 십주 칸다 봉찬 총계 십주 칸기 로드 초고제 총도디 초 요산 리림 근데스 비미 주도지 송기 아니 장매 정리기 되지 로리는 교조와유
2: 튜러 사병어조 팀교 삼류 내튜르 섬시 제블레 송내지고 삼로 동기 매비 랑차 되요시 칸에 당념다 장대는네 내튜 토두 치티체 유 구교 매바데 예체나 워디분부 봉보 순교 진교시 교시디 예체나 탁주 양구 지교 맨 마세 턴도 요사 자고 채우시 미규이나 아주 상매디 럽차지 럽스 티브체 망错了 응응의 진지게 당용다 장대 소톱 채우시
1: 십주변 조라게 과치베 연도 총기 연라 십주칸기 십주변수 침지 망치 배준 회미 남부대 아 승부시자 대주 신세리 디딩라 켄즈 강에만 부케세 제요리 계세 회인 전부셔나 규시디 타규마시 경제망부테네 규시제시 띵서마체네 지그요시 비차샤나 두주증 부침보다 토모심 주카 신다게 주버 라소베 내두이네 망타지 되부지 이네 켄즈 누수창마 갑디자 강에 유세 키세 체사 시네 티링기 교시디 튠조 송도디 소야 주부지 중국 팀경글로 먹여봐 문에게 로드 샤징루 자와 망부고 여지 교시디이나 나도 십주 선배 팀신 시도다 팀신 더구 제마 더도 팀신 요사 체하기 교시지리 교시디 저샹링기 교시다 장고핑다 서위 교시 저조 하기 교시 제다 민저와 코 소수 믹세기 비수정신 요지 제장 예체비나 규시리 예바르도 침시 요사체우리 딩아도 십주 레공게 침시 침루 더구라다 체제 당용 장사기 세시다 취심 송급 두부마세 디다 체비 침진 체비 신다레 제시 두니 개진 대요리 중앙 시집 우레네 니두드베 수준 축성기 규시 문고 지구 거기 대비나 십주 변다 진부 미만년 도배 규시 주비하기 뷰세러 제가 겐키 고배 랑차 가세도 요지 십제 왕숭의 규시 니마 팀제게 규시 탁주 진예 참마 유토 매배 겐키 요지 논주쇼니 인지 겐키 니스 고지 니에 주구래가 샴세다 죽규 삼자도 구이 봉찬 총기 미마 십주 관계 봉찬 총기 둘이 미마 팀가러 침시 왕순 규시 춘다러 갸르주 리수 표제 요산 규림 무엇 고소우지
0: 펑산 총기 둘이 미마 팀칸키 왕순 규 규시를 갸르도 티십 체네 왕순 규 간주니 미세베 낭니타 범무 춘주라 제임 체베 낭니 투마소 디드코 리류 춘라 로보 체네 풍부 유로 체바 기송 체베 낭니 투드 두가 순주 로솜치구 이내 팀은 왕순 준주 로접게 체스비 람산 르르 체주타 중화 미마 지퇴기 허기 계급 군습 체팀기 겐베다 버사야 지타 초봉기 계급 군습 준주 팀은 주시디 타수 시계기 제유 진구 미나 팀신 계지다디 체주

0: 너무 같이 해서.
1: 라오펑, 또다. 마츠데 롱보 유미비 덴젤라. 덴젤 수채비이나. 소아 칸트 사바. 디.
0: 사제디 낙서 인지리. 계층 마시.
1: 코츠 같이 세이나.
0: 거기 젤리 인지리. 계층 마시. 선제 마시아. 你他接头吗？怎么这么
1: 巧？阿拉，小玉，小玉，小玉，阿妹你们到亚洲。

0: 쓰레봐. 아고 치니 쉐.
1: 허지 초보.
0: 초보 치다 쳐 말베. 왕구 마고 드레 가 봐요지. 왕구 가 소녀 말다.
2: 디데시 이거 좋지. 예디 저거 지금 뭐 쓰그르메. 이 손나. 우리 저기 탑지.
3: 시마도. 소스 되게 되게 지시.
0: 喂喂喂

0: 喂，喂，喂！
1: 갈색도 쟤.
0: 아고르, 치니슈, 니무숨나 치수다.
1: 아고 쳔니슈 니무숨나 에. 디 초점라지. 침 열어요 마제.
0: 드리바르지, 젤식 쟤나, 미인지리.
1: 肯真是给
0: 你让个弟弟看那张时候的弟，让给朱美都。啊，是，但你要是没学的，那是不嘛？是你养我的呗。那是今天的刚点上，隔壁关门，古人古人。这下，等我这些，等下你就的。

0: 지게일 페베 병에 티스 산에 되게 팀로 지구르슈
1: 만주 공조 진식 자도 제게 맵신사 수레신 함에파 신은 없제티 개주롱 주시라 책이
2: 제조 더디저스 구디의 의미도 강교 자주 배구기
1: 네가 쓰레 공조 도스 주입이나 용말다 주배 왕투단에 라게 티야 상마시 양마슈나 산에 되게 년도 배치 소리
2: 네 조선식이 함에 네미데다 토스 체제 개지호 치고 삼주 디디체나 경도 수용구지
1: 고랑미 유하고지 양야 배우 죽성문트괴 두둥이 갑시겠다 디치겔시
0: 라가 적지 매봐 나로 주심히나 디 팀내 개버다
2: 녀 적지 매봐 승매다 그 적신 더 배지라 야주고 승비 녀고 계지 치고기 독스구 대비나 요야미도 거 더 배지라 잠시 이고 내 로고 혼지 규리
1: 야 거 더 용기
2: 地库格比要不起来 让我人难顾得吧
1: 老法, 我给我起来
2: 喂, 冯路 冯路
3: 方大庆
2: 你们都还不是地图啊 怕醋, 大会有骂谁 俺去我以
3: 然卡是还有吧
2: 然给个人然而的 让得里面呢俺得里里边 你让他记住没这些我上去
3: 方大庆, 有你卡起的有啊, 得生跑的人不到, 见他妈的, 他都, 可就不就起卡起呢, 你到吧, 就若生意的,
2: 喂喂, 给这些不休息, 给哪里也咱们这些没的, 哎, 卡里, 特别得自己呗, 给哪个能面也请明白, 他们你个, 别个用下去, 多请明白,
3: 코스코데도 컨주무주 마샤
2: 니 컨주세메다 랑바베 네두시베제라 베 맹갈레브리 랑케디 딩니사마르베 아
3: 마탑시 가려오레 디키란스 우토주사리
2: 펑루 마토라 우토주스기베 게날라 레그제치네 소소지제 마체브제 침제가 레그체베 디랑 소소 동암치자 다체브리 그바 용고사무메베 교리야메베 네루디 랑케싱메베
3: 三名相互听着这个电话公民的位方大庆让谁去学习让给国公老师教头的阿片托马的你让谁我得来查你那么样怕罗美哼大局行我能爱要给大姐给说新闻的先对民都让米给通对国的民都他都没去不行呢你都把了归的方路你让了国个马这民的
2: 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自前往送你让叔叔亲

0: 마세 코바치네 직부지 계급치나 댐스케 요마르다 아들이 싱가포르디 마타리 싱가포르 침루게 네금아 숨겹치 투리 싱가포르 시중게 다가스 나지 제시마리
1: 디셰즈 티마리 중국 시중의 남자 자주 숙자 침부리 마세케라 영자 주순가 예나라 민유사 지겹진라게 송나 계란에거 네즈 피쇼라 유네 송기
0: nga jie na ne de ke ba yong bi singapore la ke ba yong bi da tong do ke ba zao re
1: tu de na ding a zui gu ji xie shou yao shu chen ke lang ge xie le xie ni mi shen da ke mo ma xin ta shi di ne ke lang ke mo da da kan gu song ne ge singapore ne ka che sa ji se che sa ga jing na le ge ji ga chi wen se chung chi ne zu di ye ta di ne de shou shi
0: na wo men zhou
1: 东西是罗尼车不要了呗哼你这点细差了你也想去过俺妈团差的啊你也搞了细差就不在地里去什么价钱的哪有那螺丝买不起疼痛啊他爸的婆婆主管就是顶着全被我自己顶你居民这就进来光不理俺连给你钱不上去用啊俺请你这个
0: 이내 지난 게 지게 진라라 니에 타바 춘이 두면 쓰기 쓰러나 지게 진라 저와 서부여지 마 이치유 콩라 타슈 난야 텁시지 댄대여지
1: 구소펑라 디 싱가포르 마도 게나마시 된다 하시 계란 게 고문은 시 레랍스제 요마시
0: 그제 주메 니에 신부 지구디 계세 나 파치 비기나 나나도 사모님도 사업지 콜라 시기시기 나로소
1: 부셔펑라
0: 다지스 지난게 창고창샤 连接로나 다치우차샤 로테시

0: 수인바. 마랑게 도보이. 과사랑게 구배무 잠못 줘줘. 제자. 도지리 비주와 용비. 가래. 거스 좀 말베.
1: 야피.
0: 미디도 가리나. 봐봐, 라제 키샤.
2: 시마소. 도스테 뒤풍루 마시기 스리. 시마도 과치가 마시.
0: 대도야, 옛다 사정.
2: 서스시라.
1: 아, 피다. 쇼다. 제보. 냥무 창마. 지나서 구비. 턴도녀도 소가 피비나. 루다. 루다 퉁그르베.
0: 年老了，唱不响。他的明暗为这些，然后说的也会说了死。让给他的，做几个小姐姐。妹妹，给这唱不响妹妹。妹妹，让给做不多大明星的。年轻不暗，怎么就多死几个人？他的儿子明威连长，大主播求马的呗。加小气。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1: 马扎罗，马扎罗，这不，这不，你要见血的。敌人马扎罗，
3: 喂，都出去！吉马多，你到把你杀熊一打，你杀熊呢，你就让罗尔死一下。
4: 大清，马扎达，大清，你，你，你，你，你，马扎罗，
1: 接住人呢，要见血的。
4: 敌人马扎达，卡丘沃人。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톨라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我在这一把拉筋

이내 랑 쓸데 마치 아 네 부모 나도 야구 체조 부모 폭도 또 쓰시다 가구 또 쓰시 마요 부 체조 네 你碰不起姐的那心，你索性冷漠又切磋。

0: 야, 맛있다. 다이나 드비아스. 신내로 가세샤. 드비아스.
1: 녀체네 다리. 기라 니게 좀시다. 미니 죽음에 봐. 만조 닝지 민도. 미로가 체네 갑시기 성부시. 나스네 로아 체고 저리.

0: 看清楚，雅吉路清楚呗。
1: 啊，光大清大了。叫张水西。
0: Less。
1: 嗯。爹，很多爹。爹多。
0: Less。
2: 지저분하게 내 주위를 캐배치해라. 통신 난 채, 나도 주위에게 상대 후르다 채, 난 그 미국 국민 힘도 채우신 분이나 탁수 내부 채, 타르바 마동 송괴.

0: 노보
1: 라
0: 다들님 마다 참아지 장게 롭송 후다치 첨부 차수나 소소딘지 지딘디간 손에 채우리 다다 아무라 쇼메자 제마 봐봐 장르 딘규르다 신송해
1: 봐라 나저 외메부 차브리베 난조 칸고 첨부나라 마데바 딘제나데야 가리이나
0: 노보 바베 챌린초 강조 칸고 첨부지나라 뻬초리 신송해
1: 옛날에 옛로유탄의 계획이 탄도마게는 라자요무호송기
0: 바베 하코스 我 바베 강조 로빈제가 친초 로디브치시 와야 바베 클라스와 친구 범부랑 잼도스 클라스에 사소나 랑 클라스에제 디네 장세치야
1: 레스
0: 클라스와 두고 있다 칼은 예보라 와야 카시게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D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Hesu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Ye Ge Ki Ta Den Ta Dar Meng Ju Ki La Lin Be Dun Gu Z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 Ba Du Yang Gu Ren Bu Sa Ba 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哦。永貴月,永貴月的。永貴月,永貴月。你王倩哪裡呗?啊,這裡。其他所以呢。其他哦,所以哪了。我王倩爸爸一,其他哦。我朱雪是個阿美。何子,你才阿美的。
1: 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
0: 부딩이 잡으였으니 뭐 중에 도스다드 기랑 안에 너 중을 여자 네 중무스베나 뭐 집시에요 말봐 네 자 아마 땅 안아서 로드바디에서 부기부 주로 쟤는 성부지 마 다 부구이 되다 태어나 강고드데 나고 마시
1: 나 강고 지기니
0: 똥버리 가토고 마시 가차비나 꼴 배주시 시야카르도 오늘다 Kirangi nga changgu songda. De kar na ka phe ba. Pula lung de ka phe ma ba. La.
1: Kada si kien jo?
0: Xie le zhe shu du. Ma se nye ha ku gui. Kirangi nga su na le si tung shi bu shi nengi du gua. Ma phe kong le tang to nang bai duen na xia.
1: Kirangi jen kyun chu me bja. Cang ma qing gu du gua.
0: Nye mi di. Mi da cha wa ken zhe ji yi ne. Dev Sangwe, Jirtan Hakkuyu. Nye lo Nishu Laza, Chongzu Zhurin Chewi Da.
1: Kirangi, lo Nishu Laza, Chongzu Zhurin Nabe?
0: Zi, dada. Tui kun na che ma song a. Nye Chongzu Zhurin, lo Nishu Laza Chewi ma se, Yanil ma dui ba. Yun din, do zui da. Tui ma xin siga pi da, nye tekwan siga pi da, pi da.
1: 既然马匹空了，俺一个车别干，别的，自家别的。嘿嘿嘿嘿嘿，谁的？一个铁柱长吗？你也吃别的。嘿嘿嘿嘿，啊，看这到了，一个速度做几岁的？人类预备，娘们是都别了。其实当然，其实下，你们俺最中学是个八百，一个车队，也用长村米卡队穿越幺马的。何子，穿什么了？你这长毛的？嘿嘿。
2: 你辛苦于，俺最中学时个，爹王天才俺原本买菜，去哪也菜不是吧？
3: 他个哩，一宿别日吃鱼。嘿，阿妈，俺罗阳没得。阿妈，俺罗阳没得。阿妈。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니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궁탕 리군디레드

0: 我妈说让给你去团队我还舍不得我那你给妹子干了一个节你这起来穷有吗是一年就起了你这家呀卡里呢那你给看不到出现作业吗都特别心大有吗这边
1: 요마세 계세 덥시신다 유나 디디치 고통이 여름에

0: 我们不开，咱们开灯去啊。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开灯 王不该生那里最凶。
1: 用啊！不过，什么多
2: 着
1: 吧？
2: 累，他很累。
3: 不过，牙去，他沉了雨。
0: 牙是在屋里。
3: 牙，他凉着，牙
0: 去。身边存些啥东西？
2: 海红让朝一边。
3: 用啊，前头让的你儿子也不大。
4: 用啊，这叶子不大，多叶子硬。用啊，
5: 要就啊。
6: 顶还是别存起咱们。
4: 阿五，
6: 俺最看不中意一部现场让电影呗。
4: 哦哦，
6: 父母，俺最看不中意的那个咱们就是，干那的那传统的老对不起，年年把东西撒些，今年得些看不撒些，给对不起你，俺一直一直想。马瑞，你这马瑞阿五，你别给别要面，你打死打起来要。
4: 就是让给疫情没多呢，你千里千里一个时间，明大过去，用对不？
6: 对着那马瑞，对哦。
4: 그런
7: 차례 나시가 내면 아주 힘들어.
4: 보모.
7: 샤.

0: 상매 기르기 키베 토르지 지바 상부터 구여지 다다 나도 상매 좋아라 이미 나도 사기 총재 人民的 폭도의 체도 제더유다 모두 유미스의 체도 제더유 모두 태어왕 좌수 리내 소외 종주 체도 내게 불규 여와 치우유
1: 여와 치우유

0: 허허지 난감아 라세 야부도와 푼숨 서부도 헤 구아 내 가봐시겨
1: 얘 바라게 양치가 뒤쳐 이내 등민도
2: 헤 우리 락바마잔 안쪽 가리게 보통세지
0: 喂 조진 그제도 무 접속 토슈네
3: 하유 라나 담산 셰야 유다 무 접속 토슈
0: 더비아스 조진 야자 아 라나 섬제촌 마셰아 녜토다디 야고시 좁쇼 야자 아야 더비아스
4: 아야 키라소 빌르스르세뉴아 Nya tsikini shiegi. Muyuk tsue di, nya zirtang chane chepso tos. Dos na chepyung khan tagadro.
1: Jiga Chen Haoyu, Wang Yi Ming qi du, keng du qi gdu wa.
2: Jiao Haoyu rang wunay kyang kuchung, wu top kyang zhong nan qi gdu wa.
1: Yisui da, a nye da Chen Haoyu gen ngui ra xia.
2: Yo ya long da.
5: Ya, a zi. Jiao Haoyu. Rang chang ra bi nyam tueb la.
0: Ta ta qin qi.
2: Chong zi mi sang ma simpe shubu chung yori. Nya lam zan zhu ri hong la la xie ba chupi jie. 고소 가르쳐
0: 주고 예예 레고라 레고라
2: 카바디 니 바르게 그래 고소 가비 무디
0: 마 쇼세
2: 가르쳐서
0: 로 춘추이네 허르후르 된데 그래래 장고세비네 응의디 나다 두링게 되비
5: 테라니게 되비 예 주저 하유 장게 가주 되면 봐
1: 타지
0: 두 두링게 응의디 녀니 쇼 되비
5: 쟤는 가주래
0: 다 니가 치지 같이 가. 저 청평한 다 가죠. 다 좋아해.
2: 저 뉴슈
5: 도스
2: 때문에.
0: 와서 다 치지. 왜 마도 섬이야. 저.
2: 저도.

0: 아마
1: 아
0: 클라스웨베
1: 가리 클라스웨베스 랑 잡든가 로바치 마르베 로용베
0: 마 잡든가 제가 심비 전다도 저장 로용입니다 콘솔 로바치스 아무랑 전년베
1: 어 전년이다 어 이내년랑아 전다신다 싶고이 개진부이
0: 전다 개체 가세 아마 칼스다 디초제
1: 저도去阿丁啊黄秀梅给这句你也可这里面记得个月嗯喂多子马查都给啊明德能打明德永安永安当然连起来就也连卡热啊你阿姆拉帕街啊然给阿街某个马就啊有有有新业界
2: 부디 게 하코유기 마시바

0: 제도 나서 얘기해. 대개서 눈에 숨부터 약다. 샴라. 보르슈베 제대 변화 얘기해. 감결하나. 인다.
1: 표명해 줘 봐. 강연이다. 왕이민게 시야역자 단수. 오늘 이 시야역 등기. 쌤 띵네 단수. 나자 교치기. 오!
2: 我叫你了。王一鸣，爹地，你年纪大不大？再说话，接着，你来顶位。差不多了，王一鸣，让给杨博士打打死，我那也不打死。你让这些天不要再用呗，明天休息，这是的嘞。
3: 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0: 파리 둔다 계신 분이에 주부께 가바리샤
1: 나 둔다 쉬어야 요지 다행히 보 둔도 쉬고 지금 요리
2: 한데 랑글레브 차르친 배서 쉬두게 아
1: 레브 차르친 두고서나
3: 이미 상배 라스가 알레도와 네 중원에 이르다 이미
1: 키라 성명한 거 호당샤 고 호당샤
4: 이미 내 청소 요령한 섭슈지 랑 전시대리 쇼이다
5: 디지에르 랑지 쇼지바
4: 전시대리

0: 감사.
1: 아, 감사.
0: 나 선교 차원에 살고 없이 뒤에 탄다 릭제가 채고 싶이 워르벨.
1: 레리.
0: 네부 채나네 통주. 류환다 송리단 저유룬 코트 상립자 된제 레벨.
1: 레벨. 레스네 레 마리스네 마리.
0: 계란디 가르스 거래.
1: 아, 계란스. 진짜 신예배.
0: 인러.
1: 도시. 네 계란이 셋셔.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 체지부터 니다 체크마 시고 셀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최 서동 효균아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刘不迪那三百几，三百几那刘不迪，谈的艰难别是三百几，培养各种确定地当乌云天刚堂，培养龙之年轻力过年，年不多年累，地当六岁里前，地当培养学习的起，我作用我杨宗平，听见公看啥？艰难把俺这里在那撇板，格是修。 这个书记写进评级，忙用给地当米呢，却用给就真用米写写汤。人意给地当你，说说人意的呀，让你越去送不能行。场面人意给刘进地当汤，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地当汤递给点别亲戚中间，别准切过别，别给小心。他特地俺做，列前头里啊，别别公正，参谋了的他那些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给忙他，没得几个热热送能过去？接着。
1: 七不地塘岸，擦龙机，抹布地送给军械铁里啊，拖拿南亚的我呢，开进皮拉车的有些。七塘特里岸村里前头里呢，培养各种抹布地送面康去，做就明白跟到我这么来点子学习。阿妹，我们第二个月开进人行过了，跟着学习，听见呢？告诉那说。
2: 到我这么来呢，四川乐平华西路里面乐平区话堂，明儿培养各种抹布车装面康多，吃了能没影响？面不各处别，昆明姊妹了。 华西平面七百面高度，落几张，十种难用。咸阳街口人民网不捐钱，所长中的正在了天马上牛月了。他是中间的缺点，跌打乌云天刚给，三段手举给西林车角了平面大七百面对面，内部拖了东北，所长正在录制日记开讲度，电厂不马赛。他是中间的缺点，跌打乌云天刚给，平常下下来对面那了，天马当天上月了。
3: 平面塔铺在参加给，难道免就来团别呢？面对你说他怎么送人？难道免就来团去，别准火力塔，看着不怎么样没吧？西林多，没必要来给德国老兵建国那么大推送说，心情人别参心那么差，你呢？火大兄弟参心冲着他这，人生团队跑，接送你怎么别能有？
4: 他不给差钱，阿妹我没问你吃啥呢？但阿妹我没的，不过呀，他。
5: 怎么领的呢？恰当要学的来送恁过了吧？这趟给了阿妹我妈呀，开去早了去看了呢，没事开去了去看了呢。当俺做怎么领回来了？阿妹我们不，提卡是，群主的，当俺做养呀，不过呀，群主的所有就了吧？对，嗯，家不叫吃过药是，这怎么领回来了？当俺做结果中午没不在这，老孙就他们请出来，嗯，老孙就他们请来呢，他得了工资是不就要嘞？可怜的是呢，阿妹我们的。
3: 당부디는不管我那些不呢，推出通山那些不呢，还是呢，卡拉克斯里肯德基，都是通过面试。
5: 我别的，不过得了，大娃出去东野去出去过夜的，我们得大大的去说啥子，突然查明马查明，啊，对那真嘎达，俺这的，此路的卫生署刚刚月吧，嗯，才修的意思，你不过得了，带着我们的跑不了，但俺做了嘛是大大的说啥样的，嗯，出去的大大对不起，现在你不得还是呢。
3: 嗯，阿妹考过那了，那是干一个女婿角了吧？对嘛，我们俩嘛，跑不住多少步了。俺那不考的是呢，前半没得哇，出个马下哇。那是。嗯，天天投入考的是呢，听说人家，哎，第出个名度，考的不过，嗯，这没多少个出个名吧，再出个名吧，那这过敏是吧？我顶着忙不多啊，哦，同中我过去投吧。嗯，俺天天考的是呢，就是得不。
4: 那是。
3: 嗯，我就得不打，想那个跑去我们说的打叫嘛的，不过就是个投嘛嘞。
4: 那是。
3: 嗯，我们得打打就是得不有吧？
5: 俺听那哈的是呢，差点的明白。那是我这边我现在过来要了吧，差差那你不打打电话，常常那打的，差差的你不是不有吧？天天得怎么是不就了？还是呢，让给老百姓给的，让给老百姓出租用的打打电话了吧？记住打打电话了吧？我的差差你不有吧？怎个有吧？俺得多啊！俺听那他人生的些呢，还是不会来吧？讲了的了，是不偏给是多啊？俺俺学校过来就读书，让熊妈不老不中，也不去那个呢，俺在南面我们得是有吧？嗯，路里塞不得了，偏不是不多啊？嗯，俺听那哈的是呢，不过我们对对干了，米的米怕跌，该吃些对干了，俺呢没必要再动的是不是主要是？啊，没必要再动的是不是主要是？对，不过我那这多啊？俺听那不过他说下家伙嘛就，听说不过老俺出租的下家伙在那，对不起多啊？嗯，俺面我们对你不都是下根本要 부근 원에를 도와. 다 아멘 원에 세베이나 다 통선에 세나 가르스나. 도스 부그디에 잡당아 좀 명가나라 땜베벼리. 초지 제가 내 도스 대주 맞아가 나가라 남사 빠고다 빠고 자르 주버리. 응. 근데 되게 저와한테 다시 카 태워 봐. 남사야 카데. 아, 남사한테 반말 태워라. 빠고다 빠고다 투르 주베이나. 부근 원에서 손한테 깁십 줘래. 근데 시에 모두 손아지 봐. 또 강아 미세리 바기 심주 제재용으로 봐. 어, 대북을 남사지. 근데 초조 제가 신사다 남사 오면 때려 죽으래. 세가르스나 아니 오면데 데르주도 아무데 차마든 차 축축 집에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가데 마차치 아디네 가르스나 아명원에서는 샤캄 쪽으로 다 대지 뉴르라 미강가 샤캬고 자르바 다 샤캄 쪽으로 나 보고 오면데 그래
0: 네스
5: 대지 그래 아디네 가르스나 아메 오메 트렌다 심수구 때도 조간가 년가 마직 차도도 와 대지치 아니 디네 김장원에서는 가르스나 벤조기 강아지 충돌로 우리 지금 보고 직장 맞추나 더 뒤질립도 간라 더라 타마 두르다 아 아메 오메게 쇠고 충나 아니 데 벤조데 동에데 직 충돌로 봐 아니 타링 선생님 양 타디스브르 저도 서브 두레 아 티네 보고 심칸을 시부 편고 요스 아 신사이나 아무 나자 텐제 보고 정신기 심칸을 나자 망문자 여러 봐 집이든 구도 정사도 저 어 돈수 심칸 나자 돈들 편게 요스 랑게 보고 되냐도 코 이진 닝기 아멘닝 때 코가 나는 예미 봐.
0: 어제
5: 마치로는 돈 참는 양 라리야 아멘닝 때 되니. 아메 최대도 투자 샤다 샤제 두가 심칸을 펴고 싶지 유스.
1: 아니 그 난 저보고 엄디디 아니 보고 엄디단 디비니 아니 오메지 디다 탄데 그 오메 수기 나고 되게 티어 봐. 아 되게 디간자 보고 캐나 야주. 보고 칸디 있는 건 저 탄데다. 예 카단다는 신지지 엔단제 아니 오메디 딩잉잉이고 야케나 죽제 아니 두스지. 대국이 那都是单位呢？哎，今年前年个人做，不过东段单位月吧，没人单位月吧。你那前年俺们哦，就俺们我们这点呀，慢慢吃呗，开药嘞。俺们第第单的，我都是了一下。俺们第做都是俺跟他就说说嘛，年节的那扎，能够都是单节的那扎，那肯定是单单的下。
0: 但我呢，俺们我妈呀，我呢的给咱忙不多。但因为嘞呀，俺们开始他不过呀，我们爹呀忙差别那个这呢，呀我们第一第一嗯。 다 되지 님의 직친 나와 직친 대찬 아마 더 교보치

0: 세계식 지인데 최고 더하게라 다
1: 나를
0: 동시에 교배수로 직 너네 낙자국 자르지기야 다디음디 굉장히 나게라 다 디가 금세르지 굉장히 나 아니 엄마 때야 망차비나 야나 소소야 소주 디딱다 마데비나 굉장히 나
1: kelati
0: 동시에
1: tinde
0: 교부
1: sya
0: 창의인데도
1: yore la ta ti che de tinde che be nyinga ro nga du ne le bne sya ame o mte na ame sa kam du ro ba
0: 제
1: ina ame de du kharis dum zen de kharis ame chu ju mang ba ji bu ko ke du ro ba
0: yes
1: ko nga ju kharis che ro sna ama la inji min ji gi kala de la khasap che go do wa chu ju de la khasap che nam gyun du go nga chik sa gyun go nga thebe ge bie nam gyun du gi sha sa ye de la ya thebe ge bie ngob za da du du thebe ge go do wa
0: yes
1: 인지 민지 쪼르 채낭 안 쪼기 디르 도와 하르사가 수균급 방수들라 랑가 주두가라 칼라 즈미에디 슉체체기 디 동야메 디 사야메 디 데나 카르직 너그레 디 채나 소 너그레스 망보도와 아 카즈메디 슉체차제 아니 아메냐라 대치기 도와
0: yes
1: 수주고 만담치 수주디네 망체 부부 케브라 아니 아메냐라 독트쇼
0: no
1: ān
0: yes
1: tīne bōgō wōma tī tū kāla āma lā kāsab chī yā tō nī yore tsū chū gāi dā, tsū chū tī yā gāi dā māng chī yā wōma chī yā shuā chī yā chū rā nā lā yore tīne nima tō yā dā tsō chī pā chī yore
0: yes
1: tīne jī chī tīne tsū chū tī yā dā māng chī yā ngā tsō xie rīng nā yore
0: yes
1: ān tsū chū tī yā mē bē nā chā mā tā bē nā ān āma tī sē tsū tsū nā
0: yes
1: rī rī chī yā nyē sō rī yore bā ān tsū chū tī yā dā kāsab yīn jī mī chī yore
0: yes
1: tā māng chī yā gī bōgō kō yā gyū rī mā tsū chū tū kāsab chī gī Kia sabra, kasa pura
0: Yeah,
1: chiye, yaa chi nye
0: yeah,
1: mingdu. Tine logic tachin, tine nyala ama doa pe te wara shor chiye.
0: Oh,
1: Mazu
0: so don't ya
1: phiri
0: tempt
1: mi,
0: in best. Did you?
1: phiri mi ranga kharsa jing mo sa, jik kye je mo cha sa, nyala. Tila tsuchu gai da,
0: Sita.
1: tsuchu thede ya kasa chiye me be di,
0: Nese.
1: di gyudin chiri shala.
0: Nese, nese. Ta ya, tiring kese, ta nganzo, ngara cha shamna, bu gebe parali ya chi diba ta, kona zo shing zho kuy ta, ande mawu doa, ta,
1: Ngari la.
0: ta chokbe kuy wan jo le mawu
1: Re.
0: doa. Kona zo bu gdo kye ca da lamseng koro, maa, taba kangsan je goye xe dungu tuwa, ta tingu ne ame sobo ya pengge yu na.
1: Ta tiye nga zu kumshi tinte zi yore. Ta kumshi tiye zi tanga chongke nal tisa nyuru shibu chinsha.
0: Nesi.
1: Ti moku goya zi yorwa.
0: Ti.
1: Ti chik chaya tine rutan tiye zi. Shingba ngola rutan di maa digre.
0: Nesi.
1: Rokba ngola moku goya di maa digi duwa. Ta susu tungkul tiye zi digo yorwa.
0: Nesi.
1: Ta tiye na nga zu lo di ngabju kongla, chukju kongla chebe yina. Ne zu taga duwa re. Diyo tiga nga zu tsuwa karasana. Zu zamba sa yorwa. Ta nga
0: Shikchi
1: Bechasha
0: shi
1: na,
0: jamiya
1: shikchi
0: chi
1: si miya barwa.
0: Nasi.
1: Dudu nga chungdu yun ri imi na, hogo sa dina tonyo miya barwa.
0: Nasi.
1: Dudu gala nga zuwa kala ngon zina, shikchi chungchu shishbuchi barwa.
0: Nasi.
1: Zuwa zamba cheche, duri zamba cheche sigo barwa. Ta kesi tsera chungo bina, num tiksu shi barwa, bega num tu. Nga zuwa kala nala, ta kete shikchi nyunyu barwa.
0: Nasi.
1: Dudu gala buku kie tsara ta, ru tansi tiba yin. Ame ngon zina, soba ya kiaxu chukuri. Kesi tuzu gyurin bachi, shikchi miya bia tsuwa shi kie barwa. Mokushi tibayi na dagari gyabjigi maaj guwabayi na sobu gyabjigi guwani kwa yaa kyaak chigira, kwa la tsilu guwara, misi ngayi inchi mchi tsilu guwari.
0: Nasi.
1: Ta tingsangi nga zu suwaati karisi na, nga zu jitangi shin dunjari la hogo riri chogar piigin ju dariba. Shakchi chiburi, tsaya nguri me shi numi yorba, shoga nana shoga yi tashi di yoro, chasumi yoro. Ta su shakchi nyung chada, ta nga zu kanga shakchi maang chaya gyarisi.
0: Nasi.
1: Di diya diya, ni takta khora digmin du, diri tibayi na, ani. Tō mō chūp chē, rū chē.
0: Nēsē kēlā.
1: Xē mā yā kō shibirī, mā tī khārī sā na cī lū kī nē ngā zū rēng chūng, ngōn chūng kī mā tī chirī bā, shēk tī chirī bā. Mā yā kō rē, tā yī nā rā gyāb chē tē bē nā ngā zū sōpa lō chū khur tū mā rē. Kā lā khārī sā bē nā, cē shī tē tō chē shū rī
0: sā. Cē rīmbu chī,
1: chē
0: nēsē
1: tā
0: nō.
1: tē bā
0: Tā yī nē lē, jilā, tā bēt tī kōrō būgō yā, ame wā mā chī kō tē chē tē yōnggō yō nā.
1: Tā ngā tā jī ngā zū shē bē tē, ame wā mā tī būgō mēn chā lā. Tawa chukdu, peti takta kura suwe shaas.
0: Yes.
1: Tawa chukne, ane takta degi mindu la. Tawa chukne, bukde ya chir chir chir chimri ba. Yung anzo mi
0: Xuan
1: gen dra dra dra dra dra dra. Oma di jie singi mindu. Oma di
0: Nyung
1: chu
0: chares,
1: chide.
0: yeah, kala.
1: Oma di chu chude da, bukde chie de, kuni ni kub dugu mindu wa. Ta du du gala, ane, gaga gaba yena, tenja pushi siri. Pyoga
0: Yes.
1: yena, ane, kanyong ki. Sama gyabu rwa.
0: Nese.
1: Ta sama gyabu yena karisi na thangbo, chune sumje, gozu je. Chu, zamba, dregi, denzam. Tine dunra re re cheche, cheche re tseche, tante dunra tila nge bukul chu tiksi tere, zamba tiksi tere, ee, chogwa sha maa soo, dakta dee surwa.
0: Yes.
1: Ta chungmaa sago tila, yaa nge di nal, dree ki zamba tiksi loo.
0: Yes.
1: Tine sago chik chena nge sha tiksu maa zebche tere. Tine nge sago chena yaa ngobze tiksi tere, tusi kong.
0: Yes.
1: Yaa tupru tupru tupru tanze, oma di, ane bukul di chogwa di kya na, oma di 티치 렁국이 뇽 두레 아메 집에 뇽을 치나 코에 뇽 두레 근데 이렇게 되고 두스 아니 가르스나 로직다 롭치네 론니 팔 집업에도 로아차치 우리
0: 아
1: 론니 집 니립도 갈아 부고된 안조님도 각자 갈아 가지고 갈아내시
0: 미겐
1: 갈아 미겐 갈아내시 인짐 짓사 우리 근데 이 가르스나 아주 디 집을 와야 돼 미망고 지기 아무라다 몰라 혼자 마심 치 부고 다와직다 로직다 롭치 윤도 갈아 차감은 두 수주 까이 마다와 랑가지도 디간랑 아주 말 디스르바 개개네 심은스르 처마야 투 루마도 수주 까이 고라 마다바 아 보고 차감은 둘레메바 둘레메바 딘데 가르스나 샤고 때와 말 로직 날 샤찌에 때와 말 로니랩도 샤고라 좋아고라 냐야 중요한 말에
0: 됐어
1: 도서 가르스나 뜻이에요 말에 그 니네 니를 쩝쩝 쩝투르 투르 땡거 봐 마로 마로 마로 딱 오만 디티쿠라 랭구야 마 쩝쩝 그래 저가 되는 미 오만 다가 봐 동고 말아 봐 샤여나 오만 데 뉴뉴르 아니네 로니랩데 군이니 배집을 와제 가르스나 오만 커섭 차바다 조딩한 조기 나조란시 미겐 칼라사다 내시 조지 차브체 그래
0: 레스레
1: 군도 지체고 그
0: 레스레스 게나 다 진디리 케스 인다 인게라다 커쇼 유에츠 서그르 봐
1: 근데
0: 인도즘 바다 부기 차제 카지게 더 신네 아니 somebody says the dog kaji gen program sing ge sa ji lam se wo men na somebody says the dog ya kaji gen ni da chu ni ani ale da chu to bet de wo ma de ji de somebody kun de ayo ma sa de ga na ge la de sung ya de yuna
1: de da ga sa da ga zu kum shi su chen er ba ji dang ge sham la shu ni ge mo la khon zu di si re di si re ta de ga zu me be de ga nge she de ma re ti mi che ri ba mang bu ji ge sim ju che je 어 콜라직 던져를 봐.
0: 사와
1: 축스는 추에 누구 말해. 추에 대비되고 말해. 오면 나라 찾아요래. 보고디 줄람디 껴보송하다 잠바디 대비는 줄투 말해. 아 돈세부 차에 잠바디 조가디 깨나 오면디 둥고 말해. 오면디 둥에 뉴르 치면 수주디 수 등고 말해.
0: 커스 치면도
1: 커스 치면도 치. 근데 나중에 조가 드레시 비치 세나 아니 샤사 도면 도와 차에사 도 말해 봐.
0: 어
1: 잠바디 망고 집치 대비는 아니 woman tu ngi maro woman te madu na woman na la chuju ganga yo la chuju jingar da chuju du zo ngar cha da sekzi da ganga yo za ba de din de yo re yo maro ge ba ni yong go ma re de de ye min do da wa xi ne de ho ra min do da wa chung ne ya yin ji min ji de wo re
0: ne se
1: yin ji min ji de wo re
0: ne se da wa chu kong li ya mo chu ben de ning na
1: ya mo chu be che chu wa sha ye su da an bu gu chuju ma da ze che xi jie lu ma re
0: ne le se ne se ge ma a ma mang bu ji ge da de chi ge do al a me wo ma tun ge min do su ge do a da su su ya meng xin na ze ge ge me ne le nga ya wo ma tun ge min do su de ken zhe yin na
1: da mi sa de wo tu ba yin na wo ma tun ge ri ji da chen na ka ri se na lo chu ju ko la 우드미드가나르바
0: 지지
1: 든주가나 우드미드가나 미강강 아주강가 아메오메 스튜디오장로 르벨
0: 지지
1: 아메오메 그냥 스튜디오레 다 틴사 가르선 짓단 강게 두미드스 녀르가나 쇼게 꼬르집데 강게 아 두미드 자스리 에 둥금 메베 틴데신 뉴뉴뉴뉴뉴뉴레 아마라 멍신 나자 메베 예나 둥금 메베 되나 돈에드 뉴고 예나 탕 아주스나 돈에드 마우르 땅으로 봐
0: 지지
1: 특히 당보대 가르선 박베 투예디 초초 제가 친찰다 남사 부글 오면 되겠지
0: 보게 사실
1: 남사 오면 되겠지 부글 아메 오면 된 것이 붙여 봐 아메 띠 캐브디 띠 심붙여 봐 띠두가 띠리르지 만다르지 오르 봐 띠 심붙여 들라 가르스나 오메체 들라 투 가족이 나 제베 이나 나 법게체
0: 내가
1: 이제 早 允许 早 거치 开난 치기로 봐 드네 치 가르스 집에 띠 부글 우드 띠 아니 부글 내주면서 요 말 봐
0: 콜
1: 집내 요 말 봐 그 인지별 집내 십지 꽈래.
0: 저
1: 당시는 인지의 천지는 팅마 좁게 니수 예유도 집고래. 그 집내 매변 아니 레벤나 다도 요 말. 어 집내 민도 도스는 감도
0: 와. 나 다도 다 안 배웠어.
1: 어 다도 그 집내 염다. 어 다도 레벤 레벤나라. 아 보고 오메 돈에 도가 법고 도가 와서 그 다도 그 레벤나 주고래. 인지 미지 망고지 집고래. 팅마 망고 집에 치. 뒤내 가르스나 아마랑아 양강에 요로 바냐라. 첸 넘주지 채우라. 뒤두가랑 안주 바바 콘주 로고 체제. 생게 넘주디 인짐지 제로 채우라. 가르스나 아마디 니 마다미나 야 오마 바베디 뇽주래. 뒤내 사주라 가르스서 채우르스나 치로 오메나나 갸제 주주 담바 강가 데레 추
0: 아 네. 어
1: 추망부 동에도 저 십십지어래.
0: 네.
1: 아니 칼라데 가서 드디어나 탕 코망부 때문에 어 엄마 버그르세 줘 봐.
0: 어.
1: 코디라 색스치 차브 봐. 추디 망부 십십 동으로 니질라 니도 니도 예유질라 니짐시 동으로. 추디 망부 동나 나 엄마데 야고 버기 있어. 아니 에 칼라데 가서나 다지 둘세네 징가르다 추주디게 간가. 샤년보 어 망르 챔부 대봐.
0: 나
1: 참 대비 잡다 죽고 있어.
0: 네.
2: 你哦，我当初不会给查姐，阿妹我们牛吃不大，下面呢我们那个呀，康德白斯罗的，康德白斯罗的吃不赢的，你几年前的我们牛钱给我阿妹阿当初，几年前的那个呀，年数也我给不来，那几年前的俺就出的，要我是不是多？

0: 오메 쇼게 마무 차브다 도바바 차와게 독도 차브 체수니 아니 맹가게야 교수 용구레 맹가게야 용비니 아니 간주 탄데 오메 탄데 냥게 체베 나즈디데 응고 체투그레
1: 아메 오므리 디 보가야 제류 좀바다 아메다 베자샤나 상라다 디게야 카주비아다 디게레야 케 디윤알 펜도르 지윤아
2: 응 요레라 아메 오므 데베나 아니 에 창르디 디 편에도 루베들 편토로 봐 아디 체데 차치 집은데 마셔치 집은데 마셔치 얘기 디 네가 좀 그래
1: 네세 네세
3: 드링글레데 나라야 룽네 뿡자라 펜베기 륜종 차고 풀어 셰바디 롭기인다

0: Sima Olinye, Gungamsa.
1: Gungamsa.
0: Tirini, Jindagubye Tsiye Sumchu, Rezalakwashi, Siamla, Zhongyang Sengkyu Nyamcha, Shuguyi.
1: Tindi, Sengkyu Ki Nangtun Zoni.
0: Ngunxie Bawe Chensui Nimuro, Mimang Bawuro Medo Buwe Zego, Beijing Tuo Sebye Nga Tsoxing. Xi Jinping Ka, Li Qiang, Zhao Leji, Wang Huning, Cai Qi, Ding Xuexiang, Li Xi, Han Zhengjie Zego Shubye Gortang.
1: 中华民望集团给客户年龄罗顿集团团口玩点击学位年龄存度毕竟都错不堂习近平给松懈开前能行李强给作用能玩赵乐季堂王沪宁蔡奇丁薛祥李希韩正杰存度学位过儿习近平给布鲁尼斯丁塔中国瓦拉清洁组内罗松子松和瓦拉点击路径进别过儿
2: 我觉得我错了些别昨天生个诊照存度头听日间给去朝我组中七个所动给职业内存我这些别过儿
0: 진도구바라 수준리리 뉴루 진열의 최장 록든 중에 고로
2: 산에카키 푼숨 속배 계든키 팀제 최고 비외고
0: 예지 증수소 자도 중국 팀송바타 중적 강망부 중국 사바 5년의 록든 좀 딩코르에 팀제 최고 비외 고로
1: 샴러 낭튼 십트남 시로나
0: 문시 바오로 냥이슈 꺄다르 도슈 직도지 문시 바오로 천서슈 외님으로 미망 바오로 메도 퓨위 최고 지지 숨준 인킹아조 비징 남도 고무시에 탕진 도녀와시 当他结个为物质习近平他李强赵乐季王沪宁蔡奇丁薛祥李希韩正硕李瑞康给推米塔连托切过的是不是纪念特别南的国民企业唐建托刚爱他们的乐不乐托月薪月把他迷茫包罗陈思书为独领经历的内月唐建给寄托每节了门顿修写别每多四日千不天列每节 董卓龙阿当杰别民顿三部修行月陈思独领铁强运所龙密灭多嘎尔布空阿卡尼里出别灭多成瓦九别列中华普助永给文献包罗两年修路村巴拉切巴西阿卓秋子居巴藏了习近平他李强赵乐季王沪宁 蔡奇丁薛祥李希韩正所当他结个给物质南北国民企业汤金托片列民望包罗灭多四日不月切过了修过事如达了可以顿托中共中央塔解用民望推索永远天罡解释基业旁解用西柱 중앙무위 망조당쇼카 계용소종냠소 당쇼강라미독배미자 미멍초박하타 리리카기망조 텀징박겐제 루둔겐제 문시바위능미 중국로중동리루가제기민토레피위 매도시르체목구 따르바직도 지유바타 메도 시리 타레 마베토도 미멍바오 남양 민두바라 조르직 제베 잉주 원세 지리 퇴바여바시 중국 미마 징주망키 르제루가키 원시 바오로 천소슈웨 니미 동더시에바 동리 차신 동저 봄라 싱워티 미심라 수여바시

0: 耶路当查节中国民们精准查下他基督教组织查下切图让所结束不一定我们是包罗我当年两年学习我当年学习拉多没到切入为罗中级别民们包围陈述独立的权利我们是空前人路去军心不引协别
1: 계속 챔피언 당원 마세 로중 동래 루가 안키 귀뒤 쉬버시.

0: Mami rezi rugan ki, medo buwe ruyang xebe chu. Kuma jobge ki, medo sir dekde. Mimang bawe chen su durin ki dun to tebur gyune. Medo sir teda chen su durin ki xebre to do xabashi. Xi Jinping so dang ta jie ge bu ji chen su du ling ki xie ri tuo pian li me duo xi ra da ji ri ji xi bu xi ma dang zhao ye hong chang me duo ta tiu dang wei long ni me duo ce du zhao ye na ma me duo ji li mi meng bao ru jie zhen ta tie gui xu lu cheng ba la qie ba xi xi jinping ki tie bu ru me duo xi li ta ri ji ge ru na wa xi 대지 시진핑 소 당타 계급이 우지기 대부로 도링 꼴리 미멍 바위 첸수 도링 제워시 딜로니 중국 홍대 당 5년에 로자타 주민가 코르바타 중국 소싱 마르마키 장규레 계급톰리 로국주 코르웨 로시임 튜럽 사르베 장람 사르베토 로듄 시진핑 키 소싱 남웨 당 중앙 키 규르메 우지오 당 용타 마용 계용 미리카기 미망지기 랍징기 등주닝도타 랍징기 장규닝도타르베 당데 로도브첸보타 튠지 도스치도지니 중규루기 팅럽진규 초용리 도브지 계급주마타 미리 꺄다르키 랍징 차샤치에토 베버 훌린 치신유바시 로중치바타 리리카기 튜미야 림비신 첸수 도링키 듄투용리 메도 퓨어마시 도링 제외바시 매도 시르뷰의 제거티 중공중앙 협시주기 의원 비징 총위기 수지 잉리기 소정 나와시 비징도 슈비 중공중앙 협시주기 의원 타 중앙 수지투 수지 중앙 모위기 주시 选拔 티신 계용미마 투소 규율행강기 의원자 选拔카지 계도 의원 체투 미마 침강기 연자 체투 미마 십주강기 십주장 계용 시주기 주시 选拔 카지지 최고로 수고시 중앙기 등시마타 멍조지기 제외선바타 비징 총계르기 갱굴루듄타 멍주 당쇼기 중앙카타 계용 소송냠소기 갱굴루와 당쇼 강라미독비 미자 비징도 수고비 텀증바 겐제 루듄 겐제 원시 바윈 능미지기 투미 비징도 슈크베 체바젠키 시지차가타 싱드 톱겐키 투미 제용 청유미리 따고르 소베 쿠미 제세 리리카기 멍조기 투미소 제고로 슈버시
1: 중화미망 지튼기 커 우니네 로튼주 튼튼 코월 딤제 슈웨 네린 초도 지체 송주닌키 고모 미망 초칸 체모 섭게앙 초버지 중공 중앙키 지켜 수지 계급구 주시 중앙 모의기 주시 시진핑 내년 총도 슈퍼마세 송세 개최나 오시 콘키 투유 링부 추시타 랑린 체비규 중국 개최 대비 기초적 룰름룩이 개천 체모 강린 외교부터 랑게키 계급 조교만라탕 조교뇌버 팅럽진 개추체 3미체발 토르치네 중화미리 야달러부치 외교 용교 간고 치터미 만츠 이치 대부터 미츠르 미네
2: 宽巴士日切地,团队决策,重振你,乐其中国共产党党,乐其中华民盟集团结课节了万物行日,结送不是。李强起,年龄从度作用那我堂,赵乐季堂,王沪宁,蔡奇,丁学祥,李希,韩正杰,年龄从度撇不是。中期民解决了,你们都做不了,中华民盟集团结课不过你班。 点这些不是，民望初看起码虽然看落户南北朝我堂，这是朝阳区南北区。主席的规定图，各大各有不同。记录七东国家十九世纪年，年冬革命艺术走出罗盘西北，我们是激烈团。起初，秋村我堂干么松就怎么了？中南特别准时热样吹。 习近平所当谈给科给物质名呢，虽然可能配不谈，错了用所，天没对不这看不是。 内林从都国错不堂，苍木眼儿郎里，街上通不，中华民盟集团结合起，街路当我堂，我们几点别流浪马街，团结路线，主动且不是。

0: 창제 되게 차가기 포다 차가기 닝 차가기 침버 강바 찌레리
1: 어디 보도라 차가 썩혀라 차가 졸라지에 담은 도가
2: 다사도
0: 상무 클리솔라 제 양디 쇼교시
3: 베징기 차가 장이 구이다
2: 차가 좀 싸우래
0: 도스구다 장게 근데 싸우면 신구이베
2: 저것도 근데 최고야 두게 아자자 해서 이게
0: 답답 된데 요마시 녜케란조 차가 잠에 사탄 럭부 차가 잠스 뒤 녜러 차셰샤 데모 디네 팔리가르샤 조도스루 디네 팔리디 하지제 싸우시